주를 악모하는 자 하늘로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뜨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광, 이 눈빛에 담긴 빛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눈빛은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울어본 사람에게는 깊이가 있고 오래 견딘 사람에게는 단단함이 있고 하나님을 오래 바라본 사람에게는 세상이 쉽게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있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의 주름보다 눈빛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형편이 좋을 때만 반짝이는 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눈. 사람의 허물보다 가능성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흔적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빛을 얻는 사람. 오늘 우리 눈에 그런 빛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0: 할 수 있어 들으셨어요.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했더란 듣고 계시고 지금 시각 9시 14분 3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한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했더라는 내 인생의 찬양 베스트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지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내 인생의 찬양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몇 분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서머 스페셜 그 내 인생의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7월 7일 내 인생의 찬양으로 함께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법정에서는 법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세요. 변호사이자 예수전도단 광주지부에서 귀납적 성경연구 강사로 섬기고 계신 권오성 간사님이십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사이에 때로 꽤 긴 거리가 있죠. 그 거리를 하루하루 걸어오면서 권오성 간사님의 삶을 붙들어준 찬양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내 인생의 찬양 권오성 간사님을 만납니다. 내 인생의 찬양.
1: 사랑했더란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샬롬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광주지부에서 협력간사로 말씀사역을 하고 있는 권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랐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어서야 기도에 갔다가 내가 살아있고 너를 사랑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에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신학 말고도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 속에서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고 법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법을 전공하고 자연스럽게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검사로 한 8년간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호사로 다시 전직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에 주로 이제 했던 업무는 공안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수사나 그런 것들도 조금 했었는데 제가 검사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불안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갖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보다 성경을 제법 많이 읽고 또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광주운강교회 중등부 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문득 성경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아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읽기도 했고 유튜브나 오프라인의 강의를 듣기도 했었는데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막상 혼자서 다시 성경을 펼치면 여전히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해석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예수전도단의 말씀사역센터 강의를 듣고 결국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귀납적 성경연구학교인 SBS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추상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읽고 이 말씀이 오는 날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해석하면서 적용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구원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다면 대부분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을 살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남들 앞에서 많이 하진 않는데 운전하면서 많이 부르고요. 부족하지만 성가대로 활동하면서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단지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이것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특별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들어있는 찬양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고백이 있다는 점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BS를 하기 전까지는 예수전도단을 잘 알지 못했고 출판과 음반을 만드는 단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SBS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전도단에서 시행하는 제자훈련 학교인 DTS 과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훈련을 나도 한번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SBS를 마친 이후에 DTS까지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 교사가 되라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학교 간사로 활동 중입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DTS를 받으면서 기도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저하고 일면식도 없던 간사님께서 저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 너는 훌륭한 성경교사가 될 거야. 앞으로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성경교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교사로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전도단에서 말씀사역을 담당하는 협력간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SBS 학교는 성경연구학교의 영문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귀납적 성경연구방법으로 성경 66권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귀납적이라고 하면 연역적인 방법의 반대말인데 연역적이라는 방법은 먼저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끼워 맞추는 방법의 어떤 연구 과정이라고 한다면 귀납적은 모든 결론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관찰하고 해석한 후에 적용이라는 이 5단계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더불어서 각 성경의 배경을 연구해서 개인이 연구하더라도 성경의 본래적 의미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좋은 성경 교사를 만드는 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는 9월부터 SBS 신약 과정을 시작합니다. 오시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연구 학교 간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전에는 막연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추상적인 어떤 생각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살아왔다면은 제가 SBS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매일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그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오는 날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바를 다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묵상의 어떤 방법, 성경 연구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달라진 것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 모든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OX를 어떤 경우에는 내 삶에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SBS는 보통 예수전도단 훈련 과정에서 세컨 스쿨이라고 해서 DTS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지부에서 진행하는 DTS나 SBS 과정을 보면 권장하기는 먼저 DTS를 받고 세컨 스쿨인 SBS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먼저 SBS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SBS를 수료하고 DTS를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BS를 하고 DTS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예수전도단을 잘 몰랐기 때문에 DTS라는 과정은 전혀 몰랐고요. 예수전도단보다는 SBS를 알고 SBS를 하기 위해서 그 예수전도단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SBS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DTS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DTS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은 시와 그림의 향해자라는 곡입니다. 불안이 키워드가 된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실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기 원하지만 누구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우리들이 주를 바라보고 향하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을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멀쩡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부모들이 생각하는 아주 별난 그런 학생이었는데 우리 중학교 때 교회 중등부 선생님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저를 끌려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는 가끔 나가는 수준이었고 굉장히 이제 문제아였죠. 근데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중3 때 이제 친구들과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그랬는데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제 산기도를 많이 갔잖아요. 산기도를 갔었는데 선생님께서 산기도를 가자고 집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술도 마신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이래서 이제 너무 귀찮아서 계속 이제 설득을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못 가고 다음 주에 가겠노라 그런 이제 그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약속 때문에 내가 다음 주에는 이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산에 올라갔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도 말씀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못하겠고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가서 아주 진지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정말 무릎 꿇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가슴 벅찬 어떤 그런 느낌이 아직도 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모든 생활을 180도로 바뀌어서 아주 문제아에서 아주 모범생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가고 싶은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정규 신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할 필요 없어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주일날을 끼워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에

교회를 안 가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어. 그런 마음에 이제 수학여행을 포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몇몇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이제 학교에서 자율학습 형태로 남아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공부를 해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꽤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구시공부를 했던 것

IMF가 터졌어요. 너도 나도 힘든 그런 시절인데 고시 공부를 해야겠다, 법조인이 되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반 정도 공부한 것 같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졸업하면서 붙었습니다. 예, 비교적 빨리 붙고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첫째가 고등학교 때 코로나를 맞았었고 금요일에 교회 안에서 그 다른 이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난 교회는 가기 싫어의 마음이어서 몇 년간 교회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다시 교회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과 굉장히 열심히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본인 입으로 본인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고백함을 볼 때마다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DTS를 받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첫째에게도 DTS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저는 처음에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거절할 줄 알았는데 본인도 꼭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꼭 시간을 내어서 이런 귀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찬양들이 너무 이제 조용하고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세 번째 찬양은 신나는 찬양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어노인팅의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인데요. 승리의 주를 높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닫고 있는 모든 문들은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들릴지어다. 할렐루야.
1: 제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와이프와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처가 가족들이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처와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요. 저도 2017년도에 모든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갔다가 다둥이를 둔 아빠로서 육아를 나눠서 분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막내를 데리고 한국에 나와서 다시 일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있고요. 여전히 이제 가족들은 다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가족을 생각하면은 내 자녀를 혼자 키우느라 애쓰는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무탈하게 잘 커준 내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학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둘째는 지난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친구들과 파리에 놀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크게 노력을 한 것이 없는데 집사람이 애를 쓰긴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름 방학을 맞아서 광주에 와 있는 셋째가 꼭 자기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동안 태권도 훈련 잘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요. 무뚝뚝함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 표현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제 넷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자연스럽게 걔에 대해서 감정 표현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넷째에게서 셋째에게로, 둘째에게로, 첫째에게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에게도 가끔 이제 표현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 인생의 찬양 베스트로 법정에서는 법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변호사이자 예수전도단 광주지부의 귀납적 성경연구 강사로 섬기고 계신 권오성 간사님의 내 인생의 찬양 함께 하셨어요. 주를

위러브의 인내 예배하는 자 되어 사랑했더란 1부 끝 찬양입니다. 2부에서는요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필사 퀴즈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퀴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잠시 후 2부에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네, 찬송가 필사 콘서트가 8월 27일 송정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사랑했더란 오늘은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퀴즈 참여를 바라겠고요. 사랑했더란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 소개하고 짧은 시간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죠. 사랑했들 안에 이런 선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가 퀴즈. 찬송가는 부르는 것과 직접 써보는 거 정말 다르더라고요. 노래로 부를 때는 멜로디를 따라가느라 미처 마음에 담지 못했던 한 단어 한 단어를 손으로 천천히 써내려갈 때 이상하리만큼 오래 마음에 머물러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죠? 어떤 구절에서는 펜이 잠시 멈춰지기도 하고 아, 내가 지금 이 고백을 정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찬송가 필사의 은혜를 조금 특별하게 나누고자 찬송가 필사 퀴즈 준비했어요. 1단계 이 찬송을 알아맞혀라. 네, 조금 가볍게 출발해 볼게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들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입니다.

여기까지. 네. 자, 첫 소절을 좀 보내드렸는데 변주가 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 찬양이 흘렀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여기까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 찬양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이잖아요. 아마 베스트5에 들어가는 전 찬양 중에, 찬송 중에 들어가는 그런 찬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들 올라옵니다. 6472님 정답, 7858님도 정답, 8892님 아니 진짜요? 아니 두 번이나 들려드렸는데. 예, 5226님도 정답, 그리고 5420님 3126님 정답입니다. 어려웠나요? 예, 역시 찬송을 잘하는 우리 사랑이들한 가족들. 어? 여기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가 나오는군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나오고. 주여. 그렇지만 정답자 많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제가 3초 정도 더 시간 드릴게요. 아, 3초? 10초. 네. 황광호 집사님께서도 정답을 주셨고요. 또 2752님께서도 정답을 주셨어요. 9109님 예, 정답을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우리 사랑했더라는 가족들 바로 예, 분위기를 잡으시는군요. 좋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지금 정답을 주고 계시고, 그래요. 정답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0: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애창 찬송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에서 퀴즈가 나갑니다. 아, 가로맞추기 문제예요. 찬송이 은혜롭게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어떤 다른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 가사를 맞춰서 보내시면 되세요. 두 소절이 오늘의 퀴즈인데요. 그 가로넣기. 자, 들어볼까요? 조혜련님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1: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네, 갑자기 수탉이 나왔죠.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정답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두 곳이 수탉 소리가 들렸죠? 예, 그래요. 오, 역시 아, 두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팔베개라고 보내셨네요. 팔베개.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

153번으로 예,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퀴즈를 마치시고 또 두 번째 퀴즈까지 도전하신 분들 아, 예, 지금 정확한 단어로 주셔야 되세요. 니은인지 미음인지 두 번째 단어 맞추기 위해서 아, 조혜련 집사님의 찬양 처음 듣는데 어우, 다재다능하시네요. 가수잖아요. 예, 그래요.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니 저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퀴즈 정답과 함께 고백을 보내주셨고요. 여기서 퀴즈 정답과 같은 찬송 다시 한번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듣습니다.

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전해드렸어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참여를 해 주시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 지금 예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다섯 분 추첨해서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 찬송가 필사 콘서트 8월 27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성정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찬송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찬송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달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전도 최고의 사랑입니다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또한 전도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흩어지면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선교입니다. 전도나 선교나 근본적인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개인 전도라고 하면 선교는 전도를 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다 선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가게 되는지 17명이 갑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남선교의 여전도예입니다. 어쩌면 남선교의 여선교예, 그러면 여전도의 남전도의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도에는 개인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런다고 여전도회가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도회 더 많이 선교했습니다. 저희 모교는 순천중앙교회 여전도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까지 지었습니다. 여전도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여전도회 한 영혼 영혼에 대한 구원의 초점을 맞췄기에 여전도회라고 그랬고 남성교회는 직장을 다니므로 내가 몸으로 실제로 봉사하지 못하지만 물질로

기도로 돕겠다 그래서 남성교회였습니다. 총회에서 이걸 이야기했을 때 여 전도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여 성교회보다 전도회가 낫겠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와 여 전도회로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 측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우리 개인만 전도하느냐, 성경으로 보면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성도들도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 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구제를 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또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만큼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도저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고향도 나라까지도 떠나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회자가 없을 때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유태인들이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도 함께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호 베델교회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야, 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야,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멋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자 선교 경험이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전적으로 밀어준,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해줬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마운 교회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터키 지역,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 고향을 사랑합니다. 자기 고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우리 고향 쪽에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은 여러분,

광주까지 와서 목회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도 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막힙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들어와 있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손질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우리에게 좀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성령님께서 나를 이 길을 막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도여야 됩니다. 성도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시기는 하지요. 근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종이고.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그 길이 만약에 멸망의 길이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넓은 길을 원하고 넓은 길이 열려졌을 때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막아야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낯설고 물서른 곳,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유럽, 그곳에 가기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지역과 모르는 지역을 일하기가 어디가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유럽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유럽의 첫성인 마게도냐의 첫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가지고 뭘 찾았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습니다. 그 말은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태인들이 10명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물가에 그늘이 있고 보니까 그곳에 여인들이 빨래터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 집에 머물면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전도를 하는데 나중에 루디아가 온 가족을 설득해서 그 집을 교회로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대부분 보면 남성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여성이 세운 교회,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선교했는가? 여러분, 그 선교를 우리 담고 우리 모두도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17명의 우리 선교 용사들이 캄보디아를 갑니다. 프롬스윗 교회, 금호베델교회에 가게 되는데 이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마는 우리가 가서 세족식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세족식은 날마다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발 씻는 거에 대한 의미가 좀 약하니까 머리를 감겨달라고, 머리를. 왜 머리를 감겨주냐면 한 달이 돼도 머리를 안 감는데요. 특별히 여성들은 머리

머리가 긴데 머리를 못 감으니까요. 얼마나 이가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계속 긁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약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빚까지 사갖고 가서 성교하면서 머리를 감겨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전부 다 머리를 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요. 머리 감기는데 청년들이 일을

막 나중에 빗으니까 이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한 번 머리를 감겼더니 너무 좋았는가. 한 번 더 감겨주십시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감겨드렸는데 중요한 건 며칠 뒤에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아, 다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온 아이들, 안 온 아이들이 다 보여요. 교회 안 왔던 애들은 까치집이 지어져 갖고 있는데 교회 온 아이들은 머리가 다 안정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했는데 해년마다 행사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부장선생님과 담당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은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할까요? 이번에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팀들이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가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사모할까요? 우리가 못 가지만은 그곳에 잘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마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추위도 잘 이겨요. 더위도 잘 이겨요. 몸이 약하면요, 더우면 더워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이렇게 몸이 그렇게 추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때로는 풍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배부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거의 능력이에요. 우리 삶 속에 뭔가 오늘 평화스럽고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속에서도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선교사들이 그래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갔을 때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미국에서는 늘 목욕을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목욕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식이 없었더니 한글을 배웠는데 집집마다 갔더니 개조심, 그러니까 개조심씨 계십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만큼 선교사님들이 힘든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배가 고파도 괜찮은데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어. 누군가가 도와줄 때,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의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앞장서서

밀어준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철저하게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니까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된 거예요. 그 대사도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택연금을 받아 그 집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젊은 요즘 같으라면 전도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적은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이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밖에서 모든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은 빌립보 교회까지 나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도우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짐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에바브로 디도가 고침을 받고 치유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같으라면 전화라도 하는데 옛날엔 전화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에게 너 빌립보 교회 가서 내 얼굴 한번 보여주고 와라. 그런 내용이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지역에 너무 큰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힘든데 그 힘든 중에 빌립보 교회도 똑같이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오히려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일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억지로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 말은 그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 선교인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하나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줄 압니다.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 나를 아는 사람이 전도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대로 살다가 늙어서 죽고 죽으면 심판받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을 병이 걸리면 얼마나 낙심합니까? 우리 모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늘 느끼는 건 아,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늙고 병들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우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런 진수성찬이 주어져도 여러분 그 진수성찬이 맛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지가 나는 좀 의로우니까 나는 좀 착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죽은 다음에 뭔가
좋은 데 가겠지 이런

0: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 못합니다.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건지려고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다 그러지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다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그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죄악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삶 속에도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의 비바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 삶 속에 낙심이 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설 수 없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내게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영생 얻을 수 없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타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서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지녔고 저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저들도 똑같이 구원하시는 예수님 능력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속에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단기 선교에 17명의 한마디로 말하면 용사들이 앞장서 갈 때 우리는 뒤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금호 베델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보다 더 귀하다 했으니 천하를 바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영혼들을 주께로 많이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베델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국에 1004번 금호베델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서핑은 여름 스포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진짜 시즌은 잔잔하던 파도가 높아지는 가을부터래요. 바람의 방향과 날씨를 확인하는 건 필수. 조금씩 헤엄치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숙련된 서퍼처럼 몰려오는 파도에 올라타는 거죠. 하나씩 파도를 넘을 때마다 흔들리기야 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균형 감각은 늘어가고 끝내는 그 파도 위에 우뚝 서서 파도를 즐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끝없이 밀려드는 수많은 파도들이 있죠. 그 파도들을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분명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균형은 더욱 견고해지고 그 어떤 파도 앞에서도 쫄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인생에 밀려드는 수많은 파도들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올라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텐데요.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께서 기도의 시간 동행해 주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베의 음성으로 함께할게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소망의 기도 함께하시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0: 주님.
1: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하오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0: 아멘.
1: 우리 방송 가족들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방송 기도에 사연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기다립니다. 열린 문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심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방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폭염과 폭우 속에 그리고 무더위 속에 저희들이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전 세계적인 전쟁과 아버지 기근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0: 주님.
1: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우리의 이 방송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종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1040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이번 주일 오후에 아들 가족이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선교국에 하나님의 역사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 3명도 주께서 키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샬롬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귀한 길 가시는데 기도가 꼭 필요한 길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우리 1040님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1040님 사랑하는 아들 가족 이제 선교사 파송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힘든 시기에 아버지 타국과 타지에 가서 주의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기 원하여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랑하는 1040님의 아들 가족을 이 시간 주님 먼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차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손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파송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구비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모든 길에 빛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놓고 정한 귀한 선교국을 향하여 그들 속에 아버지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저들의 아버지 힘있게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1: 주님.
0: 특별히 자녀 3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버지 하신 말씀부터 이제는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온 시간까지 하나님 이 가정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선교사님의 이 가정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금 섬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며 눈물로 뿌린 씨앗마다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파송하는 교회도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도 이 가정을 잊지 않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선교사
1: 주님.
0: 가정과 보내는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너의 모든 가는 길에 주님 평강 있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만 받으시며 아름다운 복음의 아버지 귀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특별히 주님. 귀한 아버지 어린 자녀들 그 지역의 풍토병과 또 악한 사단의 권세와 여러 가지 위험과 아픔 속에서 주님 건져주시옵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삶과 가정, 사역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921호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대학교 4학년인 조카 박예성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학업과 취업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우리 모든 길에 앞길을 인도하시며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1: 주님.
0: 이 시간에 구이로님 사랑하는 조카 박예성 이제 대학교 4년입니다. 4학년입니다. 남은 이제 학기를 잘 성실히 마치고 졸업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직장과 일터에 취업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 아멘 주님.
0: 구이로님 조카 우리 박예성 군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임을

0: 믿습니다.
1: 아멘.
0: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1: 아멘.
0: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싸우니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박혜성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박혜성 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주를 항망할 때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심의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1: 주님.
0: 요즘 시대에 우리의 젊은 우리 청년들 직장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행성 군을 위하여 부모님이 사랑하는 또 아버지는 귀한 구 이로님과 많은 믿음의 통역자들이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주님. 하나님이 준비하여 그동안 공복해 하시고 이제 아버지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해마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너무 오래 두지 마시옵시고 필요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좋은 직장에 마음껏 일하여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박혜성 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211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가정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23개월 아기와 저희 부부가 살기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 장막을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과정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감사합니다. 2110님 귀한 가정 이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1: 주님.
0: 23개월 된 아기와 사랑하는 부부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 아멘.
0: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 주님.
0: 먼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결정을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일일곱님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1: 아멘. 주님.
0: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 같은 귀한 동산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귀한 가정에 보내주신 23개월 된 아이와 사랑하는 부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변의 좋은 여건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섬기기에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써놓으신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좋은 가정과 처소로 인도하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소로 처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품고 함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2: 만나요.
1: 네, 목사님 8월 27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이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저희가 여름 내내 찬송가 필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많은 방송 가족분들께서 은혜와 위로를 얻으시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3: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8월 27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프로젝트로 찬송가를 필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가사와 또 아버지 곡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쁨으로 이제 필사하고 또 아버지 귀한 찬송가 콘서트장에 하나님의 귀한 예비하신 주의 종들을 통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3: 그리고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이루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3: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1: 아멘.
3: 찬양 중에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영육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리며 주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은혜의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며 기도

0: 로 눈물로 나가오니 제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 마음껏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콘서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를 준비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9507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무릎 통증이 나음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신랑과 딸의 건강과 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기도하는 어머니시네요. 우리 9507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1: 주님.
0: 이 시간에 9507님 하나님께서 무릎 통증을 최종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이 나음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1: 주님.
0: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오르만져 주셔서 아버지 무릎이 건강히 회복되어 걷기도 뛰기도 달리기도 하며 예배드리며 복음 전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세월 영육간에 강건하여 정신과 길이 새하지 않고 강건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9507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신랑과 딸의 건강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이 기도가 사랑하는 신랑과 딸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앞으로의 모든 미래 위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9507님의 이 믿음의 아름다운 아버지 기업이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딸의 가정을 통하여 아름답게 믿음의 바톤이 이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0691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입시 실기를 준비 중인 고2 아들, 등교 준비 중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약을 챙겨 보냈는데요. 요즘 힘들었던 이야기를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주님이 함께해 주심과 인도해 주심, 또 주님의 능력을 믿고 힘내서 달려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아, 또 실기 준비하면서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0691님 사랑하는 실기 준비를 하는 고이 아들을 둔 사랑하는 성도님 귀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주님.
0: 대학 입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예체능에 준비하고 있는 아들 하나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약도 챙겨보냈다고 합니다.
1: 주님.
0: 또 힘들었던 이야기를 카톡으로 보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주님.
0: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선포하신 이 선포의 아버지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아버지 0691님과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자신 보고 현실 보고 아버지 불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귀한 아버지 재능 주시고 귀한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아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할 때에 지치지 않는 영성과 능력과 재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0691님 사랑하는 고이 아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힘있게 앞으로 나갈 때 아버지의 앞길이 열리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0: 해 주시죠.
1: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석전인치유센터에서는 중고청 치유캠프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도박, 성 등 중독 예방을 위한 온가족 치유 세미나를 주제로 8월 21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 광주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광주 은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996-6291번, 010-3996-62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

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왜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깨에 계급장을 붙여준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어 자기 나라로 이끌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통치할 권한, 모든 만물을 지배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기묘자라고 있습니다. 기묘자란 뜻은 경이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 불가사의한 일을 이루시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죄값을 갚아주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욥기 5장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런데 하나님 자신께서도 이와 같이 나타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0: 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묘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기묘자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사입니다. 모사란 뜻은 충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하며 의논하고 또한 뭔가 살려내려고 결심하고 고안하고 계획한 것을 모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1절로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궤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모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다, 능하다,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결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반석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어 주시려고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거짓것대로 믿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모사가 되어주시고 기꺼이 기묘자가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월성교회 김광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광주 광역시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의 각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화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주광역시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역사와 신앙, 문화가 어우러진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찬송가와 독립군 애국가가 울려퍼졌습니다. 극동방송이 지난 13일과 14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과 전북 익산에서 개최한 2026 나라사랑축제에는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참석해 6개 테마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만여 명의 관객들은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임진왜란 호국정신, 일제강점기 민족 실현 극복 과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안중근, 유관순, 이승만 등 애국지사들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영상과 함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섬기다 두 아들을 잃고도 원수를 용서한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뮤지컬로 그려내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어 6.25 전쟁과 극동방송 출범 역사를 다룬 무대에서는 사랑으로 증오를 극복한다는 은유적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성도들과 참석자들은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70년간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교육을 반대하고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기치로 내건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은 어제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헌법적 교육질서 수호와 교육선택권 보장, 공정한 기회와 평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은 향후 정책 및 입법연구와 실태 콘텐츠 개발, 학부모 연대를 추진하며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 학교 밖 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사장을 맡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뿌리내리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총회장 선거에 김선배 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이 단독 후보했습니다. 김선배 후보는 어제 서울 여의도 기침총회회관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침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총회 규약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당선시키기로 하되 3분의 1을 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 선출 방식을 총회 현장에서 대의원 표결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단독 후보 선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 2024년 정기총회 당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던 침례교단은 이번 2차 투표 기준 선출을 향후 관행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정기총회는 다음 달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첫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할 당시 탔던 침몰선 구마가와마루 추정체가 120여 년 만에 군산 어청도 근해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청도 서남서쪽 7.7해리 수심 45m 지점에서 어군 탐지기를 통해 대형 선박 형상이 확인되면서 사고 당시 한국인 조사를 구하려다 44세로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흔적을 밝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발견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복음사역을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오는 31일 선박 추정 위치를 찾아 특수 다이버 투입 조사와 함께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13일 향년 98세로 별세했습니다. 감리교 목사이자 한국 선교사 출신인 레이니 전 대사는 1947년 미 육군 방첩대 요원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뒤 1959년 선교사로 재입국해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기독학생운동과 교계 민주화 인사 교류에 힘썼습니다. 이후 16년간 에모리대학교 총장을 거쳐 1993년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한 그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을 권고하며 전쟁 위기를 막았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대사의 추모식은 오는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의 새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확신시키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시작하며 자신을 모질게 핍박했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은 가졌으나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 했을 뿐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구원의 길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계신다는 거대한 은혜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의로운 순종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열쇠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은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단순하고 솔직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부를 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자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지 못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 다해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가로막은 현실의 결핍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매 순간 부르십시오. 그렇게 영생의 구원을 넘어 매일의 걸음을 풍성하고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넉넉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walk. 교회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눈물로 기다렸다.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교회를 등록하고
2: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는 최은숙 권사님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 제가 우울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다 이렇게 한 집에 살지만은 각자 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하고도 말도 안 하고 살고 있었고 자녀들한테는 표시는 내지 않았지만은 자녀들도 눈치는

0: 네, 저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었고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제 옷까지 그리고 제가 아끼던 모든 액세서리라든지 물건들을 다 버리고 그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금동방송에 사연을 보낸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최은숙 권사를 부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0: 제가 이제 아들이 재수하고 있으니까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빚진 것들도 있고 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냈었어요. 그래서 빚을 갖고 난 다음에 통장에 이제 2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200만 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헌금을 100만 원을 보내시기를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 100만 원을 너무 드리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그네 방관하는 데 보태야 되고 정말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 하나님 저도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했었고
1: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걸 다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0: 불쌍한 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장에 있는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드리게 됐었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인이 한 20명가량 되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건축 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고 싶다는 또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제가 있는 거라고는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1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1000만 원도 아니고 교회 건축하는데 1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고 막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이 목마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을 드리게 됐었거든요.
1: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질에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극동방송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신비를 맛보아 아시는 분들이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0: 순호가, 야, 유순호, 내가 넘어지고 힘들할 때 나한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로 그렇게 살자. 순호가 사랑하고 축복해.
1: 극심한 영혼의 방황 가운데 자살까지 시도했던 최은숙 권사님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준 유선옥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유 권사님처럼 이렇게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보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올 4월 달에 남산 회사에

0: 발령을 받았는데 남편이 공장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포항이니까 포스코 협력업체 그런 곳에서 이렇게 동그란 타일, 코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일을 남편이 그 공장에 3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일 다치는 것도 많고 위험하고 그런데 일은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제 남편이 공장 노동자에서 갑자기 부장으로 승진이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회사 진급 체계가 뭐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뛰어넘고 갑자기 부장 공장장 겸임을 하는 자리로 관리직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구원대 주시고 저희 가족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고요. 물질의 축복까지 다 주시고요.
1: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총이 우리 복소리를 애청하는 방송가족 모든 분들에게 최은숙 권사님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선크림 바르셨나요? 기초 화장품이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햇살 아래 선크림은 필수 중에 필수죠. 남녀노소가 챙겨 바르는 선크림인데 이 선크림을 발랐는지 또 향수는 뿌렸는지 검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땅이죠. 데일리 NK에 따르면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거나 진한 향수를 사용하면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물들었다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평양의 한 학교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화장대로 화장을 하거나 비슷한 안경테를 착용한 학생은 없는지 그리고 기숙사에 선크림이나 향수는 없는지 집중 검열했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일상이 일상이 아닌 곳 북한 땅을 위해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감시가 아닌 자유와 기쁨 가운데 배우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소망이 전해지기를. 이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를, 역사하기를 위해서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무얼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시면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주세요.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어요. 아멘.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반드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주신 최별필 청취자분께 첫 번째 선물 나누면서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출장으로 내려온 2년차 변호사입니다. 내려오면서 주파수를 93.3으로 바꾸었어요. 피고인이 된 의뢰인의 좋은 재판 결과를 위해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우리 새싹회원 300 군님이신데 대전으로 가면서 주파수를 바꾼 것 보면 대전으로 가시기 전에 있던 지역에서도 극동방송 주파수를 고정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하시는 모든 일의 길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길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싹회원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꽃사진이랑 같이 출석 인사 남겨주신 6984님 친구의 언니랑 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주님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상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하는 고백들인데 6984님의 이 쉼의 감사의 제목들에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AP데이에서는 출석 인사로 소망의 한 줄 소망의 고백들을 중보의 고백들을 받아보고 있어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복음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주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925님 오늘도 출석해 주셨는데요. 아멘. 감사합니다. 부천입니다. 극동방송 덕분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이제 제 일상의 일부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일상이 되셨다니 어쩜 우리 8865님이세요. 아, 이분도 선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 가운데서 또 출석 선물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오해피데이에서는 찬양 후에는 또 계속해서 만나보는 한뼘 차이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편 차이 정답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던 1913님. 우리는 끝까지 북한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남겨주신 9850님. 경기도 양주에서 출석하고 계신 8595님도 오늘의 한뼘 차이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프닝에서 여러분 선크림 바르셨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선크림 다들 바르고 오셨죠? 사실 해가 쨍쨍할 때도 그렇고요. 해가 좀 덜할 때도 꼭 발라야 하는 게 스킨 로션, 이런 기초 화장품 같은 게 선크림이라고 하는데, 남성분들은 잘 이게 끈적끈적해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래도 잘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특히나 남자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면 이거는 날라리풍에 물들었다라고 비판한다고 오프닝에서 그 소식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검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생활총화를 하거나 이럴 때 선크림과 향수를 꼭꼭 숨겨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한뼘 사이, 북녘에서도 유행이 불고 있는 이 선크림을 선크림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선크림은 다 영어죠. 선크림, 영어죠.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영어 표현을 다순화해서 쓰기 때문에 선크림이 아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와, 1113님은 제가 이 문제를 내드리기도 전에 이 문제일지 아셨나 봐요. 아, 눈치가 진짜 빠르신 분이세요. 우리 애청자분인 1113님이 북한어로 이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셨는데, 선크림이 북한에서는 무슨 표현으로 쓰는지,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오늘 또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는 선크림 있으면 선크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선크림이 아닌 수분크림으로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 땅 위에서 기도 드렸습니다 하셨던 우리 3874님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기도의 마음으로 한평차에 함께 풀어주세요. 북에서는 이 태양으로부터 뭔가 이 방지를 해야 하는, 기미, 잡티, 나의 피부를 보호해야 하는 이 선크림을 뭐라고 부르는지요.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또 준비한 코너 이어지니까요. OAP 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 받아볼게요.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된 그날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도 불리는 분들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특별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오늘은 남한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첫 번째 만남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과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인데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내 기억 속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이제 저희 고향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물이 이제 흐르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나 이제 날이 풀리면 거기 나가서 이제 세탁도 하고 이제 햇볕도 쐬고 하면서 네. 친구들이랑 이제 놀고 하던 그때가 이제 눈앞에 너무 삼삼합니다.
1: 천에서 놀던 개울에서 놀던
0: 네네.
1: 시간들.
0: 네.
1: 선생님이 그 평안북도 땅,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0: 꼭 7년 됐습니다.
1: 7년이요?
0: 네.
1: 그래도 7년의 세월 동안 제3국에서 경험도
0: 네.
1: 하시고
0: 네.
1: 이곳에서도 7개월 차
0: 네.
1: 접어드시고 다양한 경험의 그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북한 땅을 바라봤을 때 지금 바라본 북한 땅은 어떤 모습인가요?
0: 그냥 마음속에는 항상 가고 싶은 고향인데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나서 자라난 고향이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곳인데 갈 수가 없으니까 혹시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기회가 돼서 네. 거기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힘들 때 그리고 비 내리고 이런 날에는
1: 네.
0: 항상 이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1: 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0: 집 생각이요.
1: 우리 선생님은 고향 땅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0: 저는 물론 통일을 원하죠. 원하는데 굳이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땅에서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떠나고 나서 항상 미안한 게 곁에 좀 더 있을 때 부모님들한테랑 좀 더 잘했을 걸. 떠나고 나니까 후회가 자꾸 되고 지금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 저 땅이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풍부해져서 그 땅에서 사시는 저희 가족분들이 이제 좀 더 편하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1: 북한 땅을 떠나오신 지 10년이 채 되지 않으셔서
0: 네.
1: 더 고향 땅이 생생하시고
0: 그렇죠.
1: 더 그 생생한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그곳에서 떠나오실 때가 굉장히 어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그때 28세요.
1: 아, 28살 20대셨어요.
0: 네. 네.
1: 그럼 학교를 다 졸업하시고
0: 전문대 졸업했고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5, 6년 정도 했고요. 그러다 이제 밀수꾼들한테 조금 그렇게 되면서
1: 네.
0: 그냥 중국으로 강제로 팔려가게 됐어요. 저는 탈북에 제 의지가 없었고 제가 차를 타면 몰미를 해요.
1: 네.
0: 근데 이제 몰미하면서 압록강 주변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고 이제 저

0: 놀면은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자잖아요. 자다가 이제 눈 이제 저보고 이제 그 압록강 주변까지 강가로 간 것까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1: 네.
0: 눈 떠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신기한 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발 짚으면서 그 고향의 토양이 느껴졌어요. 이제 중국에서 시골에서 자다 깨나니까 그 북한에서 나는 냄새랑 달랐단 말이에요. 그 압록강 좁은 강물 하나 차이를 두고 있는데 토양 냄새가 달라요. 작년에 도착하면서 이제 거기 들어서는데 이 토양 냄새가 고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한나라 민족이고 원래 한나라였나 봐요. 토양 냄새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 모르게 이제 막 갑자기 고향에 대한 이제 생각이 확 사무치게 되더라고요. 냄새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정말 한민족이고 이제 이 나라도 여기 이제 한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교양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다 이제 교육 자체를 잘못 받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한민족이고 한나라 땅덩어리를 갈라놔서 이제 토양조차도 같은 그렇잖아요. 토양 자체도 같은데
1: 네.
0: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압록강 사이 하나 두고도 토양 냄새가 다른데 여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1: 참그 흙냄새도 같고
0: 그래요.
1: 이곳에 왔을 때 역사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 무수한 시간들과 이 땅을 공유했던 그리고 그 정서와 마음을 공유했던 남과 북의 또산 증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북에서 남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사 왔다고. 그래서 평안북도에서 지금은 수도권에 살고 계시죠? 수도권으로 이사 오신 우리 김서영 선생님의 이야기. 7년 전에 북한 땅을 떠나서 중국을 통해서 그곳에서 7년의 시간 동안 있다가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이야기까지 잠시 짤막하게 만나봤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중국에서 이곳에 오기까지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잖아요. 그 가장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이미 작은 통일의 일상을 누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이들의 삶과 정착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자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0675님 함께 해주셨어요. 땅 냄새가 같은 한민족, 빨리 통일돼서 가족끼리 서로 그리워하며 못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33님도 주셨는데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 상황을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0: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남과 북이 소리 높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그 전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노인팅의 찬송 함께 했고요. 이렇게 하나 된 남과 북을 꿈꾸면서 OEP데이에서는 한뼘 차이도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의 한뼘 차이, 북한에서 남학생들이 특히나 이렇게 얼굴에 바르면 검열 대상이 된다는 선크림이 어떻게 불릴지, 북한어 표현은 뭔지. 1번 햇빛 방지 크림, 2번 태양 크림. 북한에서는 이 영어 표현을 거의 지양하기 때문에 선크림이라고 하지 않고 햇빛 방지 크림이나 태양 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저도 기미 잡티를 좀 방지하려고 이거 발라야 되는데 귀찮아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리고 태양절을 말씀하시면서 태양은 존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닌가요? 9510님 북한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표현을 안 쓰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510님은 태양크림이라고 도전을 해주셨네요. 1번 햇빛방지 크림과 2번 태양크림 가운데 정답 보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면서요. 우리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게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줄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 도전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제이엠빌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통닭 먹고 싶어요. 선물 주세요 하시면서 1번 태양크림 보내신 2312님. 1번은 햇빛 방지 크림이고요. 2번은 태양크림이고요. 오늘의 선물은 선크림이 아닌 수분크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쿠웨이트 땅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쿠웨이트에서 문자 보내신 걸까요? 정답까지 어떻게 잘 맞춰주셨어요? 제가 이거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선물을 받아보실 수는 있으신 걸까요? 운전 중에 정답 보냅니다 하셨는데, 운전 중에 정차하고 보내셨겠죠? 5995님? 운전 중에 문자는 위험합니다. 정차하고 보내주세요.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정답을 아주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햇빛 방지 크림이 선크림일지 태양 크림이 선크림일지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해 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했습니다. 정답 햇빛 방지 크림이요 하시면서 0529님 북한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땅이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시면서 태양볕에 뙤약볕에 고추말리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0529님 0529님이야말로 햇빛 방지 크림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바르셨나요? 햇빛 방지 크림, 선크림이 오늘의 문제였고요. 이 햇빛 방지 크림이 오늘의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땅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일 수 있도록 기도 한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임하기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1번 정답까지 맞춰주신 4189님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서 도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도 평화가 넘치기를 끝까지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뼘 차이 그리고 에피데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자 한 통 한 통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나눌 때마다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이라고 선포해주세요. 6925님의 소망처럼 주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통제받는 북한 땅에 정말 진리로 참 자유가 임하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출석 인사와 정답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방송 마치고 나서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흙냄새가 같았다는 말에 마음이 찡해지며 하루속히 통일되어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는 0569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반도 땅의 복음 통일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0: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그녀는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누군가의 어머니고, 그는 버스기사가 아니라 눈만 붙이고 집을 나서서 16시간 핸들을 잡는 누군가의 아버지인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기를. 당신의 일상 속을 지나가는 엑스트라는 누군가의 영웅일 테니. 김수연 작가님의 책 180도 중에 나오는 구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미국의 최고 경

운영자들의 인사관리에 진리처럼 퍼진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하고 파트너가 되면 결국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손님이 방문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매우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사랑의 향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따뜻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방송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살아가는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조신자 성도님 참여해 주셨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참 멋진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찬양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시죠?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의 표지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 특히 그 가운데서 씨름하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내어주시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 주의 인자하심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것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된 말씀은 구닥다리로 여기고 대신 다른 사람의 간증에만 관심을 두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윗과 같은 관점에서 현재를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에 세운다는 것은 낭떠러지와 같은 좁은 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넓은 곳에 발을

부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네 가지 언약적 사랑의 표지를 보며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신에게 인자하심, 곧 언약적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를 고난과 고통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언가 소망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면서 응답과 그분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더위를 이기는 에어컨의 내 돈 내 산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고요.
1: 네.
0: 여름나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또 여름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소소한
1: 네.
0: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5일 냉동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을 결제하셨어요, 대표님.
1: 네.
0: 일단은 북한에서도 블루베리를 블루베리라고 하나요?
1: 아니요, 처음 듣는데.
0: 네.
1: 근데 보니까 블루베리가 대한민국에는 인기 과일류에 속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먹던 들쭉하고 같은 거예요.
0: 들쭉.
1: 들쭉. 근데 북한은 들쭉이면 백두산 주변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열매인데 농무도 같아요. 근데 크기가 있잖아요.
0: 네.
1: 블루베리는 좀 더 크고 북한의 들쭉은 조금 작은데 북한끼 더 달라요.

0: 그리고 더 맛있긴 해요. 근데 같은 품종은 맞더라고요.
1: 들쭉하면은 들쭉술이 북한에서 참
0: 맞아요.
1: 유명한 걸로 알고
0: 유명하죠.
1: 있어요.
0: 근데 그런 들쭉이 한국에서는 블루베리라 해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서 다사 들어오잖아요. 그게
1: 네.
0: 수입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입산인데 다 냉동을 해서 파는 게또 많아요. 그러니까 생과일도 파는 게 많지만은 냉동

0: 강도 해산 씨가 고향이었으니까
1: 네.
0: 저희는 중학교 때 한 번 이제 한 달 동안 둘쭉 딱이 동원을 나가요 학생들이.
1: 아, 동원까지 나가요?
0: 엄청 먹어요 그걸. 밥 먹는 게 밥 주는 양이 배고프니까 둘쭉 따면서 계속 그 둘쭉을 먹어가지고 입이 다 새파래지고 그때는 막 이 치아가 다 새파래진 거예요. 네. 물감 들여가지고.
1: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들쭉이 야생 블루베리라고도 부른대요.
0: 맞습니다. 그렇죠.
1: 그래서 일반 블루베리보다 항산화가 5배 이상 예, 작용을 해서 거예요. 더 건강하다라고도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이곳에 오셔서 블루베리를 그렇게 즐겨 드신다고요?
0: 아, 중요한 거는 지금 여름이 되니까 항상 네. 더울 때는 우리가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이 전번에 에어컨 이야기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여쭤볼 때 그 팁이 뭐냐, 더위를 막는 팁이. 그때 제가 깜빡고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왜 말 못 했지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1: 네.
0: 냉동 이제 우리가 보면, 블루베리, 북한 말하면 둘죽이잖아요. 그걸 생과일도 파는 게 있지만은, 냉동에서 1kg짜리 포장인 걸 파는 게 많습니다.
1: 더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0: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3kg만 사면,
1: 네.
0: 냉동한 걸, 그 냉동고에 넣었다가 조금씩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사발 있죠. 사발이 이런 사발 보울이다가
1: 네.
0: 그러니까 북한 말하면 북한의 국사발쯤 될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 되는다가 블루베리를 한 다섯 숟가락 정도 넣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는 북한에서도 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저 우유 가지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균을 유산균을 넣으면 그게 이제 일정하게 발효돼 가지고 막 꿀 같은 그런 이제 좀 찐득찐득한 그런 이제 우유 제품이잖아요. 요구르트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자처럼 그 블루베리 냉동하니다가 한 세 숟가락 혹은 네 숟가락 넣으면 그 찬 블루베리하고 이제 같이 섞이면서 그러면 거기 또 이제 얼어요. 같이 동시에 같이 얼어가지고 아, 엄청 먹기 좋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냉동 블루베리 요구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스무디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외래니까 생소하지만은 진짜 시원하게 먹고 그게 이제 에어컨 바람에 우리가 피부만 차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네.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 몸 안에도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래서 이번도 여름이 되면 우리가 계속 이거 해 먹습니다.
1: 그 들쭉을 조금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 법도 한데 북한에 냉동실이 있나요?
0: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1: 네.
0: 전기가 좀 오지 않아 문제인데 전기 잘 오는 집들은 거기다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구르트가 북한은 흔하지 않거든요. 북한도 옛날에 요구르트를 생산했어요.
1: 오.
0: 일반 주민용이 아니고
1: 네.
0: 13자 축전이라고 해가지고 1989년도 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다 장비가 들어왔어요. 설비가.
1: 오.
0: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판 요구르트가 맛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요구르트가 생산은 되지만은 일반 주민은 못 먹고 평양도 아마 고위층이나 공급 대상으로 해서 아마 줄 겁니다. 아마 이게.
1: 네. 그러면은 당시 우유로도 대체가 안 될까요, 대표님?
0: 우유가 대체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유가 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좀 액체니까. 근데
1: 맞네요.
0: 이 요구르트는 꼴죽꼴죽한 그 꿀 같은 그런 이제
1: 네.
0: 그런 이제 그 끈기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같이 막 이제. 얼어서 막 엉켜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루베리에 얼었던 그 냉기가 그대로 이제 요구르트에 씌워져가지고 숟가락으로 몇 번 이제 굴리면 다 골고루 이제 입혀져요. 그걸 이제 먹죠.
1: 근데 이게 이렇게 제철에 먹는 과일이 주는 그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맞습니다.
1: 블루베리도 6월부터 8월까지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네. 제철이잖아요.
0: 네.
1: 아마 북한에서는 들쭉이 좀 가을쯤에 재배를 하는 과일이라고는 들었는데
0: 가을입니다. 맞습니다. 가을입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북한에서 즐겨 드시던 과일은 있으세요?
0: 북한은 한국처럼 과일이 흔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북쪽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과배 네. 같은 게 그저 기본이었고 그러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밀수하면서 바나나나 뭐 그다음에 뭐 파인애플이나 이런 게 수박도 그렇고
1: 네.
0: 들어오긴 하더라도 흔하진 않죠. 거기에. 북한에서는 그래서 흔히 먹으면 사과나 배 같은 게 제일 흔하고 복숭아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0: 과일 종류가 많고 특히 한국은 북한이 없는 뭐

0: 율, 그러니까 전리향 뭐 이런 그런 것들 북한에 없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는 열대 과일들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1: 네.
0: 이름 다 부르려면 끝이 없죠. 한번 그 과일에 관련된 것도 좀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는 종류도 말씀하셨는데
0: 네.
1: 토마토.
0: 네.
1: 토마토 하나만 해도 방울토마토
0: 그렇죠.
1: 그리고 대추토마토가 네. 뭐 다양하죠. 달달한 토마토도 있고 짭짜리 토마토로 해서 중간 크기도 있고
0: 그리고 색깔이 빨갛지 않고
1: 네.
0: 또 어떤 색깔은 그 가지 색깔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1: 이렇게 하나를 계량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참 많은데
0: 네.
1: 근데 이렇게 대표님의 얘기를 일상 중에서도 듣다 보면 이곳에서 과일을 참 많이 즐겨 드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이제 사과를 반알은 또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하고 섞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믹스를 갈아가지고
1: 와.
0: 예, 그 우유를 좀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오미자를 지금 작년에 또 제가 그 가지다가 즙을 해놨잖아요. 그 오미자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또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정상적으로 먹죠,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네. 과일 자체가 뭐 가격 비용 자체가 너무도 많고 뭐 부담되지 않은 가격들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래 참 이게 한국에 와서는 정말 북한에서 1년 동안 먹었던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 10년 먹었다 치면 그 신 먹은 과일을 한국에서는 한 달도 안 돼서 다 그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과일을.
1: 여기서는 어느 식당을 가도 후식으로 자주 내주기도
0: 그렇죠.
1: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0: 네.
1: 3kg에 25,000원이면 이게 뭐 달러로 따져도 시급으로
0: 그렇죠,
1: 따져도
0: 네.
1: 뭐 1시간이면
0: 네.
1: 아니면은 2시간이면 금방 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0: 네.
1: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남과 북 사이의 그 간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내 돈 내 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북한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요. 이게 너무도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면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영문 책에 한국의 교수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수들의 인건비에 대한 게 한 달에 6,000불 소리가 옛날 그때 그것도 90년대 그때 제가 듣고 놀랐어요. 그때는
1: 네.
0: 한 달에 6,000달러 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대한민국 거의 뭐 그런 사람 꽤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거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놓고 보면 정말 북한 주민한테 우리가 이 가격을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먹어 하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한테는 비싼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자처럼 블루베리가 25,000원이면 3kg면 그게 작은 양은 아닌데 25,000원이면 1시간이나 뭐 그래야 한두 시간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참 이게 남북한 차이가
1: 네.
0: 이 가격 비교를 봤을 때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의 이 블루베리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북한 땅,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아,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게 블루베리 먹을 때는 그거 진짜 달잖아요, 어떻게하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음식 자체가 몸 안에서 이제 입안에서부터 달큰한 그런 느낌이 가면 그때
1: 네.
0: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근데 이 말씀 중에도 이제 달고 단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말씀들이.
1: 네.
0: 그 중에 하나 또 오늘 보니까 시편 119편의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아멘.
1: 아멘.
0: 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한국 와서 사는 삶은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달디단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입도 이렇게 왜 이렇게 달디단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1: 참 새콤달콤 네. 달디단 그 맛으로 블루베리를 포함해 무수한 과일이 있지만
0: 네.
1: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과일들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우리 입을 잠시 즐겁게 하는 과일도 너무 좋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달디단 말씀이 북녘 땅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0: 네.
1: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9일 오늘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했는데요. 자, 오늘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지만요,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약속하고 계획했던 만남이 있고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또 그 만남이 신기하고 어떨 때는 더 편안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생각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도 계획되지 않은 만남인데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에 누가 나오냐? 바로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라디오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를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 시간에 아뢰고 맡기고 또 기도도 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분, 저희 새끼라에 꼭 방학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교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그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 오늘도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의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여러분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곡도 좋아하시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찬송가 복음성가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계획된 만남이 있고 네. 그냥 우연히 맞아요. 아니면 막 그냥 갑자기 그렇죠. 그냥 번개라고도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오늘 이제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방송국 근처에 저녁에 집회가
1: 네,
0: 있어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집회 전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1: 아, 그럼 가능합니다 그랬죠 제가 언제
0: 그래서 아 그럼 새끼라 오세요 해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김정성 목사님께서 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가움의 메시지를 좀 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또 김정성 목사님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1: 네.
0: 우리 반주로 건반으로 섬기는
1: 그러니까요.
0: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갑자기 또
1: 급하게
0: 오셨어요.
1: 오셨어요.
0: 애가 셋인데
1: 그러니까요,
0: 애를 갑자기 지금 막 맡기고 남편이 지금 뭐 직장에서 조퇴하고 와가지고
1: 난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0: 그래서 지금 막내를 지금 보기 시작했나요? 네,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네. 감사해요.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네,
0: 그러니까 듣고
1: 고맙습니다. 진짜
0: 고맙습니다. 네. 자, 어우 벌써 이렇게 막 반가움의 메시지.
1: 그러네요.
0: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0: 완전 팬이에요.
1: 아이고.
0: 신기 반기 뭐 이러면서
1: 신기,
0: 막. 어우 뭐 항해자 벌써 막 신청하셨습니다.
1: 아이고 또 이분 임영웅보다 김정석이요.
0: 이야 이거는. 임영웅보다 김정석 와
1: 김정석이란께
0: 정석이란께 이러면서
1: 아 감사합니다
0: 이야 여기저기서 목사님 네.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1: 아이고.
0: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갑자기 제가 이렇게 또 섭외를 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아 이렇게 또 네. 오케이를 해주셔서 목사님 아,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한 시간. 네.
0: 자 시와 그림의 찬양도 좋고요.
1: 네.
0: 아니면 어떤 찬양이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신청 찬양 샵 1069번으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찬양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받고 계시는 여러분의 은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목사님 어떤 찬양 우리가 할까요?
1: 시와 그림 그러면 뭐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0: 네.
1: 그래도 요즘에 뿐만 아니라
0: 네.
1: 전 세대가 같이 부르는 찬양 임재.
0: 임재.
1: 또 이 시간 또 시작하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0: 아멘입니다.
1: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0: 그렇습니다.
1: 임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네. 다른 교회를 가면은 언제부터

0: 그런가 이 임재를 주일 11시 네. 뭐 10시 예배 때 이렇게 메인으로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1: 정말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임내송으로 많이 부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소서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임재하시면요. 네. 그리고 만나주시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0: 네네.
1: 성령 충만하면 그 예배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아멘입니다.
1: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임재라는 이 곡은 정말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집이나 아니면 산책로 여러 가지 일터에서 들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우리 잠깐 눈 감고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일터에서 또 집에서 차 안에서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불러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김진아 집사님도 불러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대일로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분들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0: 아멘.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우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임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 환영의 메시지. 아, 와, 네. 임재 렛츠고 하고 이렇게 신청. 임재.
1: 8234님 임재 은혜로워요 너무 하셨고요. 네.
0: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그때 주의 피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네. 찬양단에서 계속 부르고 있대요.
1: 정말요.
0: 2684번님
1: 감사합니다.
0: 이 주의 피가 네. 목사님 예전에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네, 불렀던 맞아요. 그 찬양이죠. 맞아요.
1: 보혈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현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 예. 아, 또 그 현장에 계셨군요. 야. 반갑습니다. 네.
0: 라이브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라이브인가요?
0: 와, 찐 라이브입니다. 찐
1: 네,
0: 라이브.
1: 지금 라이브
0: 대부분 이제 우리 네.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가시면 네. MR이라고
1: 맞습니다.
0: 하는 그 연주 음악을 네, 네. 틀고
1: 반주를
0: 찬양을
1: 틀고
0: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새끼라에서 그 MR을 틀고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 네. 목사님은 그냥 어떤 음원을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오늘 힘들게 김진아 집사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1: 반주로 직접 피아노 치시면서
0: 진짜 피아노를 치면서
1: 아, 지금 라이브입니다 네, 하고
0: 라이브를 하면서 노래 못 부르는 김인수 옆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아, 같이 부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함께
1: 맞습니다.
0: 부르자
1: 맞습니다.
0: 찬양하자 네.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의미로 진짜 라이브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0: 그렇습니다. 네. 임재 찬양 지난주 특송으로 불렀었대요.
1: 오늘 들으니 은혜가 배가 되네요. 따라 부르니 가슴이 뭉클해요 하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1705번님은 시와 네. 그림의 내가 노라 이거는 많이 모르는 곡
1: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다른 목사님 곡이고요. 제가 네네. 다른 음반에 녹음을 했는데
0: 예예.
1: 그림 찬양으로 알고 계셔서 제가 불렀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저희가 이번에 새 앨범을 만들면서 시와 그림 버전의 내가 노라를 또 만들었습니다.
0: 그렇구나.
1: 내가 노라 이런 곡이 있어요.
0: 와 네. 교회 이름이 임재교회래요.
1: 정말요?
0: 임재교회,
1: 임재교회?
0: 김인숙. 또 이름도 저하고 저하고 이름도 비슷하시네.
1: 그런 교회가 있군요.
0: 임재 찬양 덕분에 네. 교회 이름이 좋다고 참 많이 얘기를 들었대요.
1: 정말요.
0: 와.
1: 저 불러주셔야 되겠네.
0: 그니까. 임재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1: 그니까요.
0: 수능도 다가오고, 저의 아들도 입시 중인 고2인데, 매일 이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1: 네.
0: 와. 그러면서 항해자를 신청하셨습니다. 항해자. 신청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1: 그러네요. 정말 많습니다.
0: 1번님도.
1: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찬양 모두 너무너무 좋아요. 신청곡 항해자 부탁드립니다.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0: 참깨를 털고
1: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힘든 것도 더위도 있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0: 야, 진짜 참깨를 진짜 터는구나.
1: 더우신데 오늘 진짜 그러니까, 덥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더운데 아유 건강 조심하시면서.
0: 네. 네.
1: 그래도 일하는 현장에 라디오를 탁 틀어놓고 함께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네네. 귀한 것 같아요.
0: 예.
1: 네.
0: 일터에서 이렇게 극동방송 들으면서
1: 네, 맞아요.
0: 예, 찬양하면서 네. 일하시는 분들 많고
1: 어떤 분은요 농작물을 키우시니까
0: 네네.
1: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데다가
0: 네네.
1: 아예 그냥 틀어놓은대요.
0: 맞아요.
1: 찬양 듣고 크라고.
0: 그러니까 네. 뭐 딸기하우스 뭐
1: 그렇죠.
0: 이런 데다가
1: 맞아요.
0: 그 딸기는 보통 딸기
1: 그러니까,
0: 아니다고
1: 은혜로운 딸기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재 있습니다.
1: 딸기.
0: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항해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준비하고
1: 해야 되겠는데요. 네.
0: 목사님께서 두 번째 네. 선택한 곡이 있잖아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워십으로.
0: 저도 이 곡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고
1: 네.
0: 예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 곡으로도 참 많이 썼고
1: 이 곡을요.
0: 예. 왜냐면 우리가 약하고
1: 네.
0: 맨날 넘어지고
1: 맞아요.
0: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1: 맞아요.
0: 힘이 생겨요.
1: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예.
1: 내가 너 사랑해
0: 예예.
1: 이 음성이 있으면은 진짜 예. 힘이 나잖아요.
0: 예. 예전에 이 곡하고 네. 나의 피난처 예수가 같은 앨범에 있었잖아요.
1: 맞아요. 같은 앨범이에요.
0: 그 곡을 참 많이 듣고 부르고 그랬는데
1: 네.
0: 사람들은 많이 몰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0: 같던가 이 곡도
1: 엄청납니다.
0: 이제 그 찬미예수 우리 불렀던 것처럼 네네. 이제 이렇게 수록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1: 많은 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혹시 이제 네. 목사님 이 곡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1: 이 곡은요, 예. 사실은 5집에 들어간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피나처가 다 5집이에요.
0: 네네.
1: 근데 1집 항해자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후렴구 그럼에도 불구 이 부분이 네네. 나왔어요.
0: 어어.
1: 근데 앞부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네. 앞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곡자가. 그래서 이 곡을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어어. 그냥 묵혀둔 거죠.
0: 네네.
1: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부분을 주시면서 네네. 10년 만에 탄생한 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또 김치 이런 거는 또 푹 익히면은 또 이게 깊은 맛이 있잖아요.
0: 예, 그렇죠.
1: 이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현장에서 부르면요 많은 네네. 분들이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 같이 하시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방구석 1열에서 지금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1: 와,
0: 분도 계시거든요.
1: 할렐루야.
0: 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니면 상황 가운데 진짜 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1: 네.
0: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어렵다 내 마음 만져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함께
1: 네.
0: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 좋습니다.

0: 갑작스러운 섭외.
1: 맞습니다. 예.
0: 번개 섭외. 이 근처에서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또 집회가 있으셔가지고. 맞습니다.
1: 어떤 분은 급조 방송.
0: 그러니까 김경성 목사님께서 네. 예, 또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예.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피디님도 네. 엄청 신나신 것 같다고. 아우, 신나죠.
1: 그렇게 또 보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네.
0: 잘 느끼셨네. 네. 제가 이제 목사님 예전부터 이제 제가 네, 좀 맞아요. 알고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제가 정말 그 뿅아리 방송인일 때부터 네. 처음 찬양 가수를 만났던 게
1: 아, 그렇죠. 그때.
0: 시와 그림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 예. 뵈면서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인사하고
0: 그러니까.
1: 또 우리는 또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0: 아, 목사님하고는 네. 저 지난번에 이제 또 목포극동 방송에서
1: 네, 네, 맞아요.
0: 같이 우리가 이제 전파성교사 그렇죠. 특별생방송도 했었는데 네. 목사님 그 기쁜 소식이 그때 제가 네. 제 친구 이름으로 네. 그때 전파성교사를 심었는데 네. 그 친구가 교회를 최근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1: 할렐루야. 박수.
0: 야.
1: 할렐루야입니다.
0: 너무 감사했어요. 야, 진짜.
1: 기가 막히네.
0: 하나님께서 기도도 했지만 물질도 심으면서 했는데
1: 그렇지.
0: 그 친구를 이제 몇 번 제가 데리고 갔는데
1: 네네.
0: 그 뒤로 이제 전 쭉 빠졌는데 계속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1: 야. 금방 응답 받으시네 우리.
0: 아.
1: 야, 김혜수 PD님 장난 아니네.
0: 아, 그 예전부터 야. 이제 사실은 기도는 해왔는데 최근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
1: 네.
0: 야, 친구를 해서 물질도 한번 해봐.
1: 야.
0: 그래서 이제 그 전파 선교사 했는데
1: 네.
0: 하나님께서 이렇게
1: 결단인 것 같아요. 결국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0: 자, 오늘 여러분께서 받는 은혜도 주시고 계시지만 신청곡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여러분 시와 그림 곡도 주시지만요.
1: 네네.
0: 아닌 곡도 좀 주세요. 다른 찬양들 섭할 것 같아요.
1: 나 근데 또 저희 찬양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신청해 주시니까
0: 그러니까.
1: 개인적으로는 참 기쁩니다.
0: 그러니까.
1: 네, 근데 다른 찬양도 좀
0: 다른
1: 신청해
0: 찬양도
1: 주세요.
0: 한번 신청해
1: 네,
0: 주시고요.
1: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0: 근데 이제 항해자는 안 할 수가 없네요.
1: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0: 항해자는 진짜 많이 신청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목사님이 항해자라는 곡이 1집 앨범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1집 곡인데
1: 맞아요.
0: 이때만 해도 시와 그림을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었어요.
1: 전혀 모르셨죠.
0: 근데 항해자라는 곡만 가끔 아시는 분도 있었고
1: 떴어요. 그때부터
0: 제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간증 들을 때
1: 네.
0: 믿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일터에서 이거 듣다가 뭐 변화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1: 일터에서 안 믿는 분이요?
0: 안 믿는 분이 사무실에선가?
1: 안 믿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는
0: 분들이?
1: 그런 분이 계셨는데
0: 네.
1: 이제 저희 아내가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0: 네네.
1: 그때 이제 찬양을 틀어놨는데 항해자를 듣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신 경우도 있고
0: 네네.
1: 또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던 분이
0: 네.
1: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항해자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되시고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게 보면은 주 나를 놓지 마소서.
1: 맞아요.
0: 이런 가사가 좀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1: 저희 이 항해자는요
0: 예.
1: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이잖아요.
1: 네.
0: 날 포기하지 마소서.
1: 맞아요.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을
0: 그러니까,
1: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0: 그러니까. 예.
1: 저희 작곡가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짐승처럼 피아노방에 앉아서 헝헝 울면서 피아노를 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곡이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냥 생 가사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0: 네네.
1: 그 힘든 어려움을 그대로 표현한
0: 네네.
1: 그런 찬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0: 최근에 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도 참 좋아하시지만은
1: 네.
0: 이 항해자도 그렇고
1: 네.
0: 깊고 넓은 바다로 가고 두려움에
1: 네.
0: 떨고 있는 좀 이런 가사가
1: 그렇죠. 네.
0: 공감이 되면서
1: 맞아요.
0: 하나님 저도 좀 어떻게
1: 그러니까.
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0: 자, 여러분 항해자 목사님과 함께
1: 좋습니다.
0: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1: 네.
0: 하나님께 주님 저 놓지 마소서 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아멘. 우리 항해자.
1: 네. 네.
0: 아,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아, 마지막 가사도 또 오늘따라 또.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저약이 오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항해자를 작곡할 때 그 마음은.
0: 네.
1: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 네네.
1: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망망대해 네. 캄캄해서 아무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건데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 뭐 이 곡을 부르면서 큰 힘이 됩니다. 막 감사 하시는데 부른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네요.
0: 와, 네. 참, 저는 바닷가에서 커서 그런지 나의 고향 앞바다와 고향 바다를 비추는 등대를 생각하면서 늘 항해자를 찬양하신다고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망망대에 딱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끝에 환한 빛이 보이면요. 아, 등대다.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0: 네네.
1: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0: 네네.
1: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빛 대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0: 네.
1: 주님 말씀 아멘. 따라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0: 내 삶의 항해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1: 네.
0: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1: 할렐루야.
0: 공부 3, 4번님 이렇게 네. 오셨고요. 자, 벌써 눈물 나요.
1: 네.
0: 목사님 목소리 낮에 들으니까 더 좋아요. 밤에 많이 들으셨나 봐.
1: 아, 그랬나 봐.
0: 전남 순천에서 네. 광양에서
1: 네.
0: 예. 아이가 주의 자녀로 자라길 늘 기도하며 전파 선교사도 하고 있지만
1: 네.
0: 잘 다치고 응급실도 가는 중
1: 아이고.
0: 늘 주님 보호 아래 있음을 경험합니다. 저의 기도가 쉬지 않길.
1: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김인수 PD님 큰일 네. 하셨네요. 저도 해야겠어요. 하셨고요.
0: 어떤 일을
1: 전파 선교사로 친구가 지금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0: 그렇죠.
1: 네, 피디님 큰일 하셨어요. 저도 해야 되겠어요. 예. 하셨습니다.
0: 우리 네. 0305번님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에서 내리질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1: 먹먹함과 울림 어쩔 거예요. 하셨습니다.

0: 자, 여러분 이제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시지만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네.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1: 네.
0: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곡을 신청하셨는데 마침 저희 극동방송 음원에 이 곡을 목사님이 부른 곡이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꼭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네. 목사님 곡을 제 많이 틀어요. 그 반주가 그렇죠,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뭐 목사님 뭐 목소리야 항상 편안하고 친근하고 네. 좋지만 오늘 또 이렇게 또 0246번님께서
1: 네,
0: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 네.
0: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예, 이렇게 또 우리 다윗의 고백 우리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 여러분 혹시 지금 잠시 아까 마음이 어렵고 떨어져 있는 분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1: 네.
0: 방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1: 네.
0: 이런 메시지도 좋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또 소리내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1: 네.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예.
0: 자, 3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 갑작스러운 우리 또 섭외. 예. 또 아,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1: 아, 좋네요. 예. 네.

0: 방송국 지나가다가 또 네. 예, 좀 여유가 생기면 연락 네네.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이제 무슨 곡을 부를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즉석에서 신청하신 곡도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네네. 아 좋은데요.
0: 또 색다르죠.
1: 그러니까
0: 예, 신청곡. 네. 새끼라는 늘 쫄깃쫄깃합니다.
1: 피디님 그러시죠?
0: 그래서 새끼라는 좀 그렇게 방송을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각본이 없습니다. 각본이.
1: 그러니까 각본 없어요. 네. 맞아요.
0: 그나마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와 그림 노래가 참 많아가지고
1: 네.
0: 근데 오늘 또 항해자와 같이 신청곡이 또 가장 많이 신청곡이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곡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바로 이제 역전되리라. 네. 어떤 네. 분들은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네, 네, 이제 맞아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 근데 정말 많이 찾으시네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7749부님처럼 사업 실패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네, 사업 실패와 이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제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끝까지 버티고 이기며 주님 사역 잘 감당한 시간을 지나 이제 역전되는 승리의 날이 분명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시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셨어요.
0: 아멘. 와.
1: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네네.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0: 우리가 역전을 꿈꾸고 네. 소망하면서 네.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이 곡을 항상 이렇게 소개하면서 네. 멘트를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다 역전을 꿈꾸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첫 번째 가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1: 맞아요.
0: 기도를 멈추지 마라.
1: 그래요, 맞습니다.
0: 네. 그냥 무조건 역전만 꿈꾸면 안 되고
1: 맞아요.
0: 기도하는 가운데
1: 네.
0: 일단은 우리가 영적인 역전이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부재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0: 예.
1: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는 네. 거죠.
0: 우리 네. 새끼라가 방학 네. 중에 있는 분들을 계약시키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이게 역전이라고 보거든요.
1: 엄청난 역전이죠.
0: 영적인 그럼요. 역전.
1: 네, 맞습니다.
0: 다시
1: 네,
0: 새생명.
1: 그래서 저도 뭐 방송 많이 들으니까
0: 예, 예.
1: 또 엊그저께도 제가 들었는데
0: 네네.
1: 방송에서 이제 네. 제가 좀 오래 쉬었는데 제가 이거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요. 뭐 지금 뭐 나가고는 있는데
0: 중간중간에 방황한다고.
1: 그다음에 또 예, 나가고는 예. 있는데 마음은 안 나가고 있어서요. 예, 예, 뭐 예. 그죠? 맞죠?
0: 맞아,
1: 그런
0: 맞아,
1: 분 계셨죠.
0: 맞아. 들으셨구나.
1: 예. 네, 근데 그런 분들 하면서 제가 이게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 하셨는데 그 분명히 방학이긴 한데
0: 네네.
1: 방송을 통해서 이게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고
0: 네.
1: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0: 그렇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1: 네.
0: 하나님께서 다 지금 영적인 역전을 네. 조금씩 조금씩
1: 맞습니다.
0: 이뤄주고 계십니다.
1: 네.
0: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역전도 몸의 역전
1: 그렇죠.
0: 예, 어떤 물질의 역전도 물질 역전. 네. 생기겠죠.
1: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0: 네. 1639번님도 사춘기 아들 방황할 때 이 찬양으로 주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1: 아이고,
0: 기도했대요.
1: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0: 지금 성악으로 입시 준비 중에
1: 오,
0: 있고
1: 할렐루야.
0: 하나님의 일하는 아들 되길 기도한다고.
1: 아멘입니다.
0: 예. 아멘입니다. 참 네. 역전되리라.
1: 될 줄 믿습니다.
0: 이분도 8615번님도
1: 5년째 병상에 있는 남편이 늘 극동방송 들으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0: 아.
1: 역전시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0: 네네.
1: 역전되리라 신청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이고.
0: 자, 많은 분들. 자,
1: 힘드신 분들이 또 이 곡을 붙들고 계세요.
0: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1: 네.
0: 영적인 역전을 꿈꾸면서
1: 좋습니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시죠. 네.

0: 자,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분들 영적으로 꼭 역전돼서 다시 맞습니다.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예. 아까 보니까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1: 네, 네 그러니까
0: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선물 드리는 거죠.
0: 네, 선물도 드리고 방송 끝나고도 전화 연결하면 제가 똑같이 해요.
1: 와,
0: 영접기도 똑같이 하고, 교회 소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예. 참 대단한 일 하고 계세요.
0: 아닙니다. 아이고. 예. 우리 총연출 그분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조연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귀합니다.
0: 네. 예. 제 신앙의 방황에서 이찬양이 건져졌대요. 라디오에서 직접 들으니까 그때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1: 할렐루야.
0: 와, 금방 역전되리라 신청하려고 하셨대요.
1: 저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0: 이 목사님이 곡마다 이 집회마다의 어떤 그 간증 풀자면 뭐 안 되잖아요. 시간이
1: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0: 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문자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소개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1: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예.
0: 눈에 띄는 어떻게 뭐 문자들 있나요?
1: 여기 0850님 작년 병원에서 김정서 목사님의 이제 역전되리라 많이 많이 불렀어요. 작년 병원에서 제가 7-8명 모아서 예배드렸는데 그중 한 분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도해서 우리 구역 식구로 부족한 거 제가 구역장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야, 그러니까 병중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회복되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너무 귀하죠.
0: 그러니까요.
1: 정말 상황을 보지 않고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셨어요. 야, 근데 아까 또 그 문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파주 어디 버스인데 극동방송을 지금 켜놓고 계시대요.
0: 기사님이.
1: 기사님이.
0: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에서 택시에 택시는 더 많고요.
1: 그렇죠.

0: 버스 기사님들이 용기 있게 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래서 지금 찬양 들으면서 버스 안이 성전입니다.
0: 야.
1: 이렇게 선포하셨어 아까 문자에.
0: 와. 야. 파주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버스 안에 지금 임재가.
1: 그러니까 임재가.
0: 우리 주님의 임재.
1: 역전이. 할렐루야.
0: 거기서 그 승객분들 가운데서 이 찬양 듣다가 네. 어? 나 이거 아는 곡인데
1: 오,
0: 옛날에 불렀었는데
1: 네,
0: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야.

0: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좀 쉬면서 방 안에서 뭐 그냥 커튼 켜놓고 있었는데
1: 예.
0: 극동 방송 듣다 항해자 들으신 거예요.
1: 야.
0: 이게 뭐야? 그리고
1: 그러니까.
0: 계속 반복해 들으시다가 회복이 예. 일어난 거죠.
1: 와, 우리 놀랐죠. 5281번님이
0: 네.
1: 지금 우연히 퇴근길에 들었는데 2년째 지금 교회를 떠나 있대요.
0: 어, 방학이시군요.
1: 지금 주차장에 들어와서 멍하니 라디오만 듣고 있는데 주님은 저를 포기 안 하신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0: 야.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속상한지 눈물만 나서 운전하다가 가까운 주차장에 들어왔대요.
1: 자, 우리 5181번님도 방송 끝나고
0: 네.
1: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요.
0: 그러니까요.
1: 이 대답은 우리 신청곡 가운데서
0: 네.
1: 이 곡으로 우리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0: 신청곡이 이 곡이 있었어요.
1: 예. 야, 포기
0: 답이다,
1: 안 하신
0: 답이다,
1: 걸까요?
0: 진짜.
1: 예. 바로 이 곡으로 우리가
0: 할렐루야.
1: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0: 네.
1: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과
0: 네.
1: 인사 나누고요.
0: 네.
1: 오늘 건반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남편도 고맙고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감사하고 예.
0: 네.
1: 자,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0: 맞습니다.
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석전인치유센터에서는 중고청 치유캠프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도박, 성 등 중독 예방을 위한 온가족 치유 세미나를 주제로 8월 21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 광주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광주 은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996-6291번, 010-3996-62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0: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다 붙잡히면 부끄러움을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왕과 신하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것을 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돌로 만든 우상을 보고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려 하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나 재앙을 당할 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해주소서라고 한다. 네가 만든 우상들은 어디 있느냐? 네가 재앙을 만나거든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해달라고 해라. 유다 백성아, 네가 사는 성만큼 네 우상도 많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 하느냐? 너희 모두는 나를 배반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버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벌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예언자들을 사나운 사자와 같이 칼로 죽였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와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둡고 위험한 땅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젊은 여자가 어찌 자기 보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 너는 연애하는 일에 익숙하다. 경험 많은 장녀도 오히려 너에게 배워야 하겠다. 네 옷자락에 가난한 사람과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었다. 그들이 집을 털려고 들어오다 붙잡힌 도둑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였다. 이 모든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네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내 멋대로 마구 마음을 바꾸는구나. 아시리아가 너를 부끄럽게 했듯이 이집트도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마침내 그곳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포로처럼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은 채 나오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주위의 강한 나라들을 믿었지만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이혼했다 하자 그 여자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그 땅이 몹시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네가 많은 남자들과 더불어 장녀처럼 살고서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야, 눈을 들어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장녀처럼 행동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길가에 앉아 남자들을 기다리기를 마치 유목민이 광야에 앉아있듯 했다. 너는 장녀처럼 살며 악한 짓을 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도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도 너는 장녀의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러던 네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내 친구였습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분노하시겠습니까? 영원토록 노를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 유다야, 보아라. 네가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악을 다 저질렀다.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진실하지 못한 저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았느냐? 이스라엘은 간음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은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을 두었다. 나는 속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악한 짓을 한 뒤에 내게로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악한 누이 유다도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았다.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 내가 이혼 증서를 주고 그를 내어 쫓았다. 그러나 그의 악한 누이 유다 역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간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유다는 장녀처럼 살면서 온 나라를 더럽혔다. 유다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써 간음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의 악한 누이 유다는 이 모든 일을 행하고도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유다는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만 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진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악한 유다보다는 나은 데가 있다. 너는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모든 말을 다 전하여라. 돌아와라,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의 말이다. 너를 향한 나의 노여움을 거두겠다. 나는 매우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영원히 노여움을 품지 않겠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고 다른 나라의 헛된 신들을 섬겼다.

너는 산당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신들을 섬기며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성에서 한 명씩, 모든 집안에서 두 명씩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지식과 깨달음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의 수가 이 땅에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며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합쳐질 것이니 그들은 북쪽 땅에서 함께 나와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 이를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너희를 입양하여 내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좋은 땅을 주었다. 내가 준 땅은 다른 어떤 나라의 땅보다 아름다운 땅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마치 남편에게 진실하지 못한 여자처럼 나에게 진실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벌거숭이 언덕 위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는 소리다. 그들은 너무나 악해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돌아오너라, 진실하지 못한 자식들아. 내가 진실하지 못한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주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덕 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떠들어댄 온갖 소리는 거짓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였는가 살펴보았는데요. 최초의 성경은 1816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영국 함선이 마량진에 들어올 때 조대복과 현감 이승열이 배를 조사하기 위해 그 함선에 승선을 합니다. 이때 영국 해군의 함장이 머레이 맥스웰인데요. 영어 성경을 전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성경은 영어 성경입니다. 1882년도에 누가 복음을 번역한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고 신약 완성본은 1887년에 들어옵니다. 신구약 완역본은 1911년에 성경 전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 강점기를 경험합니다.

일제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도 이념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 고난의 시기에 성경을 받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성경 본문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어 했고 그 당시에 계시록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들어왔는데 알 수 있는 신학 자료들은 그 당시에 부재했다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을 무슨 점술서나 암호문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의적 해석이 남발했고 이것을 책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김백문입니다. 김백문은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의 격동기에 이스라엘 수도원 온장으로 지내면서 기독교 근본 원리를 집필하고 출판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통일교의 문선명이고 신앙촌의 박태선입니다. 기독교 근본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고 이 원리 강론에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던 정명석이 문선명을 약화시키고 새시대 구원자로 풀어갑니다. 신앙촌의 박태선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이어지게 되고 신천지의 비유풀이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자신만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교리의 틀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타락론과 구원론으로 풀이합니다.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이 교리는 그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이단들에게 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주들은 기독교 근본 원리 교리를 중심으로 그것을 변형하고 발전시키면서 오늘날의 교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계시록의 실상 교리의 원형이 무엇인가?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독교 근본 원리가 왜 한국형 계시록이 되는가? 성경은 들어왔는데 해석해주는 자료집은 그 당시에 들어오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와 6.25의 격동기를 맞이하면서 요한 계시록의 미래 예언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일제는 한국을 점령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미래의 비밀 계시로 그걸 알고자 열광했던 문화가 그 당시에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6.25 전쟁으로 한반도가 폐허가 됩니다. 이때 요한 계시록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의 상황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종말이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구원의 역사, 감람나무 두 중인 새하늘과 새 땅이 한국 땅 동방에서 일어난다. 한국형 종말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형 계시록은 성경은 들어왔는데 한국 상황은 고난과 혼돈의 시기였고 신학적 부재가 연결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풀려질 수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함께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음녀와 바빌론을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샀는데 그 붉은 빛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상징색이었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언어로 짐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건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일곱 머리는 그 뒤에 해석을 해줍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당시 소아시아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광주를 무등산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 당시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불리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과 문화를 알면 알 수 있는데 신학 자료가 없고 혼란과 격동기를 맞이하면서 자의적 해석이 남발하게 되고 전혀 다른 한국형 계시록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열불 가진 짐승을 탔다는 말은 그 뒤에 해석을 또 해줍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이 열왕은 그 당시에 로마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는 초강대국이었고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 로마에게 잘 보이고 출세를 꿈꾸는 수많은 지방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도 권력의 뿌리는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열뿔은 로마에 기생하면서 출세를 꿈꾸는 수많은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무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로마가 황제를 신격화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요한은 이 상황을 어린 양과 싸운다고 합니다.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것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을 보면 이긴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어린 양 예수가 이기신다. 영적 전쟁에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이고 주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 이긴 자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분양하게 하고 가이사르 퀴리오스 주로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교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분양하는 걸 거절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핍박을 만나게 되고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 언어로 바빌론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제국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연결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심판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로마를 의미했다고 하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게 무엇을 오늘날 의미하는가? 바벨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 사치하였다 말씀합니다. 사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치,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문화들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전쟁의 요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사치롭게 하는 바벨론의 영성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의 문화에서 나올 수 있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승리한 현장을 살아간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요. 이때 바벨론은 유다의 귀족들, 왕족,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때 바벨론에 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됩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니까 바벨론이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서 왕족이나 뛰어난 귀족 청년들을 바벨론에 데려와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고국에 돌려보내서 지방 관료로 세우곤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는 아닙니다. 우상 문화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돌하는 수많은 가치 체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품은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가 결단한 게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도록 끊임없이 교육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총리가 되지만 그의 마음은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칙령이 내려질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걸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내긴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보아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직장이 있고 또 그곳에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예수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이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고 정체성을 잃어가곤 합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무엇인가, 품고 있는 마음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나와 무관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없는 차치와 부를 누리려고 하면서 우리의 영이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 신격화에서 나오라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나오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린 양을 향한 신실함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두 가지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벨론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양 신앙이 있습니다. 바벨론 신앙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리고 친숙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린 양 신앙으로 가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이긴 사람이 누구인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생명을 걸고 어린 양의 피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치와 음행이 무엇일까? 하나님 없는 물질, 권력,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려고 하면 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국형 계시록은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푸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풀게 되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이단의 괴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화시키고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자신을 이 시대의 구원자, 약속의 목자라고 엮어내는 건 한국형 계시록들입니다. 계시록은 한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미혹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문화에서 나오려고 하면 미혹을 이기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확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에서 이긴 자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예수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품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진실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품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환경이 다른 것일까? 그 환경을 해석하는 마음들이 다른 것일까? 환경을 해석하는 마음들이 더 다양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의 진

0: 진실을 발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겼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탄식한 사람입니다. 절망을 느낄 때 예수와 합력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계획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논리의 힘을 보면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신뢰,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이 품은 마음이 이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무엇인가? 내 안에 품은 마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 품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마음인지 세상의 염려, 걱정, 바빌론의 마음인지를 분별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붙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구나.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미혹이 많고 바빌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바빌론에서 나올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는 교묘해지고 유혹의 틀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에서 주님은 나오라고 합니다. 바빌론에서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마음에 예수를 신실하게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바빌론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올 수 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이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고백은 바빌론에서 나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됩니다. 환경을 고백하면 바빌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말씀을 말하지만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미혹합니다.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진리는 다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향한 신실함이 이긴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기 원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신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신실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구원의 은혜가 영원할 것입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니. 나는 오늘날까지 학교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고 한 길 왔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풍파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성경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왜 봉사 안 하고 섬기고 왜 희생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신학자일수록 섬겨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뒷자리 앉지 마세요. 뒷자리 앞자리 앉아서 미리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힌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신비야.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서로 묻다가 생긴 이름이래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신비로운 음식이 바로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더 놀랍고 귀한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감췄던 만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의 떡.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떡 말입니다.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본문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81주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나라와 이름과 말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한자로 빛광, 회복할 복, 빛을 다시 찾았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민족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의 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자기 이름조차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으며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와 강제 노역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교회도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이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이름 없이 죽어간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감옥과 고문을 견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향과 가족을 떠나 만주와 연해주와 중국에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독립운동과 민족 계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희생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해도 피가 내리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태양 찌는 듯한 태양 불볕더위를 구름으로 가리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는 일제의 지배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사의 거대한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희생의 열매인 동시에 우리 한번 아멘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영혼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결심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어요. 주님이 묶이심으로 우리가 풀려났고 주님이 정죄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자유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있습니다. 나라의 자유 뒤에는 선열들의 피가 있고 영혼의 자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명령이 뭡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라. 멍에 아시죠? 멍에. 멍에는 소의 목에 얹어서 그 소를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멍에를 딱 매줘야 주인이 이끄는 대로 소가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종의 멍에는 1차적으로 율법주의의 멍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종의 멍에는 율법주의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종의 멍에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욕이 나를 끌고 간다면 나는 지금 정욕의 종이에요. 어떤 분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근데 날마다 술 취해 있어요. 술의 종이죠. 말로는 돈보다 사람이야, 돈보다 사람이야, 돈보다 양심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양심과 믿음을 쳐버릴 때가 많아요. 돈 때문에 사람과 등져요. 한 여러분 어떻게 돈과 사람의 생명을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사람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봐도 돈을 지킬 때가 많아요. 돈의 종이에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하루 종일 영상과 세상 소리에 끌려다녀요. 스마트폰이 없이 화장실에서 변을 볼 수도 없어요. 저도요 엄청 급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다시 뛰쳐나와. 뭐 하려고? 핸드폰 들고 들어가려고. 우리 모두는 다 스마트폰의 종입니다. 두민이가 신검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군대 가는 게 자신이 있었대. 그런데 신검 받을 때 하루 종일 핸드폰 다 뺐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신검을 봤는데 애들이 전부 다 눈동자가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더래. 이 친구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지는 눈빛이 좋았을까? 지도 핸드폰 없이 맛이 갔겠지. 하루 종일 애들이 전부 맛이 가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지 못해. 미움의 종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 사람의 평가에 매인 종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집은 자식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부모보다 주님보다 자식 중심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해야 할 것.

것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술을 마실 자유보다 술을 거절할 자유가 더 큰 자유예요. 돈을 소유할 자유보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을 자유가 더 큰 자유예요. 너 주일날 나와서 일해라. 저는 집사입니다. 투배 줄게. 아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돈 벌어도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선택한다는 거. 죄를 선택할 자유보다 죄를 거절할 자유. 아니라고 하면서 죄를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죄의 종입니다. 광복절을 맞았으면서, 광복을 맞았으면서 다시 식민지의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된 사람이 다시 죄의 멍에를 메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종욕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반대적으로 늘 뭐라고 말하는, 나는 복음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복음의 노예가 되면 종욕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술의 종이 되지 마라.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되지 마라. 여러분은 여기 있는 백목사가 바보 같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따지는 수학 선생님 같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잊어먹은 목사이면 좋겠어요. 몇 월 며칠 언제 27만 8천 원 빌려갔는데 왜 안 갚아? 하루에 이자 얼마씩?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정확하게 돈을 기억하시면서, 할머니의 매력은 뭐예요? 잊어먹는 거잖아요. 방독에다 돈을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할머니의 매력인데, 어떤 할머니는 정확하게 수치까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끔찍하잖아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10원짜리까지 따지면서. 아니, 빌려준 돈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와, 돈에 대해서만큼은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탐욕의 멍에를 아직도 벗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못 살아. 지금도 시댁을 미워하고, 지금도 처갓댁을 미워하고, 지금도 김사장을 미워하고, 이사장을 미워하고,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메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자유를 받았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자유는 선물로 받지만 받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히 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유가 있잖아요. 생각과 양심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누려요. 우리는 지금 이 자유를 너무,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신앙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는 성경 한 권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요.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체포당해요. 세례받는 날 돌에서, 이 동네에서 돌무더기 속에 묻혀요. 피투성이가 되게 맞아요. 우리는 세례받는 날 선물 받지만, 꽃다발 받지만,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자유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력이든 절대화되면 인간의 양심과 신앙까지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독재주의, 전체주의, 사람의 생각과 말과 모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배의 본질과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큰 어려움과
갈등

경험했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이때 한 일이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방역 책임을 다하면서, 왜? 우리가 방역 어겼다고 고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 무혐의였습니다. 책임을 다하면서도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며 국가가 함부로 대신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온 그가 간증하는 것 들었죠? 자신들이 섬겼던 귀신은 코로나 때도 높임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코로나 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이 현실들을 보면서 통탄하며 울었다고. 앞으로는 물리적인 박해보다 사상과 문화와 제도를 통한 압박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꾸 주일날 국가고시를 치른다든지, 자꾸 어떤 회사에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꼭 교회 갈 필요 없다, 어떤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억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따라 말하는 것을 혐오라고 규정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몰아붙이고, 양심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을 강요하라는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인 것처럼, 뭔가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과 제도를 만들 때에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자유가 공정하게 보호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과 양심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차별을 없앤다면서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미워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배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제도의 진리로 대응하는 거예요. 욕설이 아니라 말씀으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기도와 합법적인 참여로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침묵이 언제나 사랑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누릴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도요, 목사 아들인 내가, 장로님 아들인 진우가 주일날 바쁘면 종교활동 안 갈 수 있습니다. 선임이 이런 짓거리 해버리잖아요. 그럼 마땅히 후임이 누려야 될 그 종교 자유의 예배 시간을 보장받아야 될 그것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얻어진 자유에 대하여 지켜낼 마음이 없다면 후대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너무 무서운 게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마귀가 유튜브만 이용하면 여러분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할 때 대부분 유튜브 말 듣고 얘기하지 설교 듣고 말합니까? 그나마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깨어날 때가 많아. 세상 아저씨들은 유튜브가 나의 목자야. 말한 대로 한 번 이상한 영상 보면 계속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깨우침을 받으니까 품별이라도 되는, 품별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거룩한 유산이므로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해야 돼요. 절대로 주일날, 절대로 여러분, 내가 딱 주일날 이렇게 얼마든지 결단하면 나올 수 있는데 타협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다른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압박과 피해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자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리에 나간다고 누가 지금 핍박을 당합니까? 우리가 지금 저쪽
이 주

종 노릇한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드리겠다. 그 자유인데 우리가 예배드리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렸다는 게 우리끼리 신랑 신부 이런 혼인잔치 이런 언약 가지고 우리끼리 한복 입고 있다 하늘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교회 될 때 우산동과 광산구와 광주 땅을 살릴 수가 있다. 이 교회가 교회 돼서 이 지역을 섬기겠다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욕심을 채우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 사랑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를 찾았지요. 너무 자유롭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아,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방종, 이 죄를 짓는데 방탕하는데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자유를 줘서 이 자유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로. 그런데 자유만 생기면 참 보자고, 자유만 생기면 술 퍼드시고. 자유다, 자유다. 계속해서 자유를 줬더니 술만 드시잖아요. 알코올병원 갑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자유를 줬을 때 사랑으로 종로를 하지 않잖아요. 억지로 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이거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고 욕을 먹었어. 근데 그 교회가 살아나서 민족을 섬기면 오메오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몰랐네 이래.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산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민 섬긴 우리를 보고 그때 그 교회가 저런 교회인지 몰랐네. 목사 얼굴을 봤더니 소도둑놈처럼 생겨서 이상한 목사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착한 목사인지 몰랐네. 아멘 좀 하고 그럽시다. 여러분 본심이 이상하시네요. 교회가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야, 주일날 저는 교회 가야 되거든요. 딱 교회 딱 가거든요. 교회 갔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이 직장 생활하면서 희생을 안 해. 이 집사가 단양대 모든 이 악보 복사를 이 회사 복사기로 다 하고 출근해 가지고 성경만 읽고. 너는 이거 참, 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아니한 거야. 네가 예배당 가서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주중에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를 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못 쓰면요 기업 망해버립니다. 복사기 용지 빼돌려버리지, 모든 직장 전화로 교회 신방 전화 다 하지, 출근해가 성경책만 읽지. 예? 성경 읽기 많이 하신 가정교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교기업을 이용해봤더니 선교기업은 교인들 데리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교인들은 가정예배 가지, 뭐 선교활동 가지, 예배드리러 가지, 기도하러 가지. 아니 담임 목사가 아니 그 선교 그 기업 직원들이 예배하러 가겠다는데 가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 그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기업을 하려면 이주민들 데리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요즘에 바꾸. 왜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선교 기업은 망하겠더라고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유라는 걸 잘못 이해한 거죠. 예배의 자유가 필요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해져가지고 가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성경만 읽어버려. 그리고 직장에 가서 뭐만 해버려요? 교회 기도만 해버려요. 그래서 기업인 잘 들으세요. 교인 쓰면 망합니다. 우리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살아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정상으로 작동이 되어야 은혜가 부어져서 한 주간의 세월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광복 8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생각해봤어. 이렇게 멋진 나라가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거리를 마음 편히 걸을 수가 있고 반바지 입고 걷든 치마 입고 걷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쓰리빠 신고 다니든 뭐 구두를 신든 코트를 입든 누가 뭐라고 하는가?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

0: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자유, 사랑으로 종로를,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요, 시간이 남아돈다고 성질 내지 말고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요. 집에서 자빠져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 열심인 줄 압니까? 죽어버려요 이 게임하다가. 그리고 KT가 이 인터넷선 빨리 이 신고에 나누잖아요. 전화를 백통 전화를 100통을 해버려. 100통을 복음 전화는 우리만 100통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정 가지고 뭐 하자고, 이주민들한테 100통 전화를 하자고요. 그러면 KT 직원한테 100통 전화할 힘이 없을 테니까. 이게 복음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 종이 되어 사랑으로 종로를 탈 때 내 아들, 딸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게, 애들은 저녁에 죄지를 시간이 없다, 우리 교회 애들은. 제 두 아들만 봐도, 밤이 되면, 주로 역사는 밤에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 평상시에 이렇게,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만났을 때는 잠잠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 온라인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용감하게 활동하는 거 아시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 내 댓글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유를 줬더니 그걸로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아니,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젊음과 그 청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JMS 정명석에 교주의 평생에 그 성 노리개가 돼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인이십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냐고요. 아니면 지금도 미스 김을 안 만나야 되는데, 아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자꾸 어디 저쪽 나주로 나와라, 목포로 가자, 이러면 안 되는데, 꽃배만한테 혹시 물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자꾸 여러분 지금도 돈에 대해서 뭔가 너무, 아니 이게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선풍기 지금 에어컨 다 꺼불어 산 거 아니야? 꺼본 거 아니에요 지금? 소고기 한 돈 못 떠먹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끌고 다니는 또 다른 멍에가 없냐고요. 복음 말고, 성령님 말고, 나를 끌고 다니는 또 다른 무엇? 이렇게 뭔가에 붙들린 사람, 눈빛이 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멍해버린 사람, 가버린 사람. 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사교회가 코로나 때요, 예배의 자유를 다 끝까지 이렇게 지켜내고 싸웠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참된 자유인이 됩시다. 8.15 광복절, 대체 연휴 월요일날 놀러나 가자. 놀러 가는 건 좋은데 그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 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식물을 키우다 보면 화분 속 흙이 바짝 마를 때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시들해진 걸 보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물을 듬뿍 주곤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메말랐던 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생기를 되찾고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화분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마음이 팍팍해지고 무기력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자극이나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른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라는 샘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8월 19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0: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원에이 싱어즈의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건 우리 몸이 물을 원한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라고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억지로 우물을 파려하기보다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취미활동,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 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본질은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 앞에 나아가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요. 그 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저녁 하루 동안 쌓인 세상의 필요와 갈증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

0: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랙.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1: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퇴근길 또 수요 예배 가는 길 행저질라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옹기장이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메들리와 키모키모킴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온누리 워십의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세 곡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달콤한 탄산음료를 마시면 아,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돌아서면 더 큰 갈증이 찾아오곤 하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치열한 일상을 견디느라 팍팍해진 마음을 달래보려고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사람들의 인정, 바쁜 스케줄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 하지만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바닷물처럼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위로로 다가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임시방편 같은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뿐입니다. 오늘 하루 뜨거운 볕 아래를 걷는 것처럼 지치고 메마른 시간을 보내셨다면요. 이 저녁에는 고요히 시선을 돌려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쩍쩍 갈라진 땅 같았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흠뻑 적셔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4477번님의 신청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조수아의 내가 예수 믿고서, 빨간약의 소원,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송정제일교회에서 8월

27일 목요일 찬송가 필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옹기장이 정자영 교수님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필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교통이 혼잡한 관계로 7시까지는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찍 오셔서 좋은 자리 앉으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우물을 파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우물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이나 물질이라는 우물을 열심히 파내려가죠. 하지만 아무리 깊이 파도 세상이 주는 우물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만든 우물 곁에서 지치고 낙심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도구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 그릇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솟아나는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분들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수요일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아이자야 61의 예수 아름다우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쁜 날도 있지만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앞서는 날도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도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인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평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음식과 절기의 문제를 놓고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했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율법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다른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장과 고집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합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평강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모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은 시작이 되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마음의 평안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참된 평강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용서를 경험했고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쫄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한 번 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평강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잃어버린 마음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 평강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사역지에서 부딪힐 여러 가지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을 주신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문제를 즉시 없애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주십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눈물은 흐르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폭풍은 불어오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보게 되면 염려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거리로부터 너에게 평강을 주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여기 지킨다라는 말씀이 군인이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아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댈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 든든한 군인이 우리 마음 앞에 딱 서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 다 튕겨내버리신다.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은 풍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라는 사자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사자굴이 존재할 수도 있죠. 자녀 문제와 관계 문제라는 사자의 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붙들기보다 기도를 붙듭시다. 불안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0: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를 평강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평안하게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사람들이고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잘 알고 계시죠?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에게는 충분히 다툴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삭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평강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죠.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서로의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겨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말을 멈추는 것이 더 큰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오늘도 그 평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불안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염려보다 기도를 붙들고 내가 받은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교통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거,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교회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우가 360장 부르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아버지, 전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세계 각국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전쟁, 자연재해, 이념의 갈등 등으로 인한 분쟁, 핍박과 가난 등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평화와 화합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맞추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각자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을 마음 깊이 새기고 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밝혀주시는 빛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새롭게 시작하는 각종 양육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인도자님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훈련 과정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온근각지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와 흩어져 있는 탈북민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0: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살피는 일과 교회 내외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혹여마다 일면을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보하여 주시옵고 때마다 일마다 감당하고도 날 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물음에 마른 이 땅에 단비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은혜의 단비가 되어 성도들에게 거하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지나는 거리거리마다 은혜의 강물들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원치 않은 질병과 마음의 상처, 환경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0: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0: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0: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을 앞에서 두 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상처 입은 나, 포장된 나,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게 진짜 나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주눅들고 낙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나 현재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 어떤 열등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지나친 자신감이나 교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졌는가? 너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으로 그의 가치를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요. 괜찮은 직업을 갖고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더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더 목표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SNS 많이 하시죠? SNS 할 때도 좋아요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혹시 내 가치가 높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착각이.

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좋아요 많이 누가 눌러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기준으로 나를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혀 다르게 나를 보십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7년 전될것 같아요. 25평 정도의 작은 상가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대접하려고 이제 교회 칸막이 열고 들어가면 사택이었거든요. 한쪽에 방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차를 타서 쪽문 열고 나와서 다시 이제 예배당에서 그와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무능력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앞에 대놓고 저를 무능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30대 중반을 좀 넘어섰고요. 그분은 한 5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며칠 동안 몹시 속상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무능력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작은 교회 한다고, 개척교회 한다고, 들어와서 보니까, 뭐 몇평 되지도 않고, 뭐 가득 차봤자 몇십 명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공간. 거기다 또 뒤에 사택도 바로 그 쪽문 열고 들어가갖고 뒤에 한쪽 구통에다 만들어 놓은 사택이고 거기서 사는 저를 보니까 너무 무능력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했어요. 그리고 4년 1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했어요. 그때도 제자훈련 열심히 했어요. 근데 4년 1개월 지났을 때 그냥 바닥났습니다. 뭐 재정도 바닥났고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때 또다시 실패감이 찾아온 거예요. 야, 난 정말 실패했구나. 난 정말 안 되는구나. 잠을 못 이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다른 사람들이 있기 싫어하는 곳인데,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인데, 잘 견디고 수고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물고기가 저에게, 몰려들어왔고, 그 물고기 중에서 한 마리를 제가 들고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 세상은 저를 무능력하다고 봤어요. 실패했다고 봤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달리 봤어요. 그 식당 주인은 저의 겉모습만 보고, 작은 교회만 보고, 저를 무능력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세상이 나를 평가할 때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실패감이 사로잡혔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는가를 알때 나는 힘이 솟았고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 권력, 어떤 인기 등을 성공의 기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을 거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물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금식하는데, 40일 금식하고 배고픈데, 사탄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아들 맞니?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배고픈데. 물질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마귀를 쫓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또

또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만국,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주님은 이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때는 또 마귀 사탄이 또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얼마나 좋니? 내가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너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니? 너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도 물질, 권력, 세속적 인기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 세상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형편, 그것이 어떻든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지금 시편 139편에서 계속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연히 생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으셨다, 만드셨다,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기 내장을 지으셨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고 했는데요. 내장을 지으셨다는 것은 가장 깊은 곳까지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내장은 단순히 육체의 장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킬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내장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와 의지, 생각과 기질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은 내 생각과 감정과 기질, 나의 정서까지도 다 주님이 지으셨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지으셨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요. 내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가끔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태어난 아기도 있고요. 또 저희 가정에도 몇 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들 볼 때마다 참 신비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체를 생각하면요.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인체의 신비함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의사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시신도 기증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증한 시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체를 연구합니다. 인체의 신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 기묘하다라는 말은요, 경이롭다, 놀랍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참 기묘하게 생겼네 하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참 기묘하게 생겼네, 그 이상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볼 때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을 볼 때, 야, 경이롭다. 야, 놀랍다. 여러분 서로서로를 그렇게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비록 형편은 지금 어려워요. 원수들이 있어요. 지금 현실은 막막해요. 하지만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실은 어렵지만 나는 경이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경이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지금 다윗은 그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형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 존재 자체가 특별한 사람인데 참 형편은 자주 바뀌잖아요. 근데 형편 바뀔 때마다 막 낙심되고 막 절망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경이롭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막 그런 내용으로 막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요. 야,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야. 이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성적 때문에 기죽지 마. 막 이렇게 외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의 의식은 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성적이 좋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다양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제 성적만이 아니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또 외모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 다 갖춰야 되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세상에서 다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해 보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조종 적경 지역 갔다 왔고 어린이들도 이제 지난주에 갔다 와서 어제 밤 9시에 도착했어요.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있었다고 한다면요, 보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학교 개학하잖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학생이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정말 오기 싫었다고. 다음 주에 개학인데 그럼 이번 주 놀아야 되는데 이번 주 마음껏 뭐 게임도 해야 되고 또 개학 뭐 하기 위해서 또 학원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비전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쉼없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도 보내기 쉽지 않죠. 개학 바로 앞두고 학원 일주일 빼야 되잖아요.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들 갔었는데요. 가기 전부터 아파서 가는 아이가 있고 또 가서 뭐 열이 39도까지 올라간 아이가 있고 또 그 아이가 괜찮으니까 또 다른 아이가 아프고 그 아이 돌보느냐고 어떤 청년은 막 밤을 꼬박 새면서 옆에서 돌봐주고 그렇게 계속 아프다는 소식, 근데 괜찮다, 또 아프다, 괜찮다, 또 아프다 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야, 내가 괜히 보냈나? 너무 일정을 빡빡하게 했나? 너무 마음이 그냥 일주일 내내 졸였던 것 같아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 주셔서 가게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 비록 아프고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 그 시간 정말 그 인생에 최고로 기억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제 돌아왔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고 27명이 정말 건강하게 또 그 아이들도 다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 하는 말이요,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봐도요, 제가 간 팀보다 요 다음 팀 어린이 팀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야, 나 그 다음 팀에 갈 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 다음 팀에 갔으면 나도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오히려 막 전사님이 그랬어요. 막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에도 다르더라고요. 중고등부 애들 찬양하면 좀 힘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요. 영상만 봐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정말 우리가 존경합니다. 중고 선생님들 정말 격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오늘 간증했거든요. 중고등부에서도 입술로 고백하고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요, 그의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요, 이 가치를 모른다고 한다면요. 부모님들이 이 참된 가치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애들 고생시킨다고 저에게 항의를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막 일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정 잡는데도 한 명도 저에게 뭐라고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혹시 집에서는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와서 한 명도 얘기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뭐 실제 뭐, 그 가서 간증했을 때는 우리 청년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막 속에서 막 불평도 하고. 근데 저에게 얘기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가치를 아니까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까 기꺼이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막히면 어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스러운 육체의 지음 받음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나의 유전적 성질, 나의 형태와 모양이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전에 나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또 나의 생명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나에 관해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이 작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의 모습이 아직 있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미 나에 대해서 주님의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축가의 건축 설계 도면에 모든 구조물들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면만 보면은 앞으로 건물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 건축 도면의 구조와 재료들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질 수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또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다 그분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때로는 형통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큰 그림 안에

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어떤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주어진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고난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없었으면 좋았을 일들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많은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이로운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미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어졌거든요. 망가졌거든요. 하나님 다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과정은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뭐 다리가 아프고 막 숨이 차오르고요. 막 견디기가 힘든. 제가 그 영상 보니까 내려오는 저의 막 걷는 모습이 좀 다리가 좀 시원찮더라고요. 막 뭐 비틀비틀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참고 견디고 올라갔을 때 아름다운 천지를 본 것처럼, 근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보고 계셨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자꾸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때로는 고난이 자꾸 찾아오니까 너무나 힘겹고, 때로는 불안감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생각이, 자기를 향한 생각이 아주 무한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사실이 보화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값지고 고귀한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관심, 영원한 관심이 어찌 그리 귀한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존재감이 없을 때예요. 존재감이 없을 때.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살만 나지 않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든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떤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때 맥이 풀리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을 때. 그래서 아이들도 자꾸만 관심 받으려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염대 자녀들도요, 뭐 부모님들은 막 사랑한다고 하죠.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자녀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여준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자녀들의 마음은 몰라줘요. 자녀들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녀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몰라주고, 그냥 난 너를 위해서 살고 있어,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어, 열심히 먹여주고 있잖아, 내가 입혀주고 있잖아, 내가 다 공급해주고 있잖아.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부모의 생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행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 사역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좀 부담이 있었어요. 야, 올 여름, 야, 나도 막 다 참여해야 되는데.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또 중국도 비전 트립도 가야 되고, 아, 야, 여름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걷더니 잘 감당해냈어요. 아,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도 크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제가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생각해 주신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나는 큰 힘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기억되길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주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생각을 주고받는 관계가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일방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우리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게 진짜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한시라도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셨고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49장의 14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은 다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되게 넓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이름을 다 새겼어요. 김효민, 이영훈, 박종신, 우현명, 박민수 다 하나님 새기셨어요. 이름을.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줄까? 어떻게 궁휼히 여겨 줄까? 어떻게 공급해 줄까? 어떻게 붙들어 줄까? 어떻게 거룩하게 해 줄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요 날씨만 필요 없어요. 기대하십시오. 기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생각 하셨기에 나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또 허락하셨을까. 기대하십시오. 나를 향해서 따뜻하고 선하고 사랑의 생각들로 그냥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 그분이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고 계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찌 그리 많은지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뒤에는 또 모래보다 많듯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래보다 많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자고 깨는 순간에도 나를 생각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눈을 딱 떴는데 아빠, 엄마 있으면 안심하잖아요. 예. 근데 아기가 딱 잠자 눈을 깼는데 아무도 안 보이면 막 울거든요. 불안해서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고 깨었는데, 깨었을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주님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우리를 깨울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게. 그날은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오기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기억되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장래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완전하게 서는 그날만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최고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증명하려고 내가 뭘 잘해서 잘 보여서, 더 열심으로, 뭘 드러내 보여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 그렇게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요, 저절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요, 주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면요, 증명하지 않아도요,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서로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기질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이 시편 139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이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정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작품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그대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

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공유기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전인치유센터에서는 중고청 치유 캠프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도박, 성 등 중독 예방을 위한 온가족 치유 세미나를 주제로 8월 21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 광주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광주 은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996-6291번, 010-3996-62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진정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아멘. 상한 마음, 또 부서진 꿈을 갖고 계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꿈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깨닫게 되고요. 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으로 출발할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세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예라모십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이어서 투트리원의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듣고 오셨어요. 계속해서 나누는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끈 놓지 않기,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4206번님께서는 수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찬양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조수인님의 내 영혼 새롭게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주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힘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전태준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김윤진의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고 희지윌의 찬양이었죠. 나의 잔을 채우소서 듣고 오셨어요. 8422번님께서는 더욱 사랑 오늘의 교회 찬양 신청해 주셨고요. 5283번님께서는 제가 또 그분의 교회 가셨을 때 배웠다고요. 방송으로 또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주교회요. 진주교회 방송실 섬겼던 자매입니다. 그때 셀카 찍었던 것도 첨부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족함 없이 쓰임받으시는 지선사역자님 화이팅! 이라고 또 저를 응원해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회 때 뵀던 분들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5283번님 우리 자매님 방송실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8656번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또 귀한 안부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42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더욱 사랑 함께 들으시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교회가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 에이미 그랜트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마음 또 부서진 마음들 드린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사가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진 줄 믿으면서 또 새로운 소망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맘 다해 사랑하는 주님 기억하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곳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성경 속의 아이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미리암의 용기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미리암의 용기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린 여자아이에 불과했지만 시대 상황에 떠밀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미리암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의 수가 많아지자 이집트의 지도자들은 점점 잔혹한 방법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집트의 학대가 극에 달아 영아 학살이라는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시기였는데 미리암과 아이들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주신 소중한 아기를 구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었죠. 이 어린 히브리 소녀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런 일을 하며 이 소녀는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0: 모세? 모세 맞지?
1: 아, 미리암, 왜 그래? 괜찮은 거야?
0: 모세! 모세가 돌아왔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요.
2: 아이고, 기다려요. 일하다 말고 어딜 가요. 아이고, 그러다 감독관이 돌아오면 어쩌려고.
0: 집을 모으러 갔다고 얘기해주세요.
1: 아유, 저러다 한 번 걸리면 큰일인데. 아니 정말 모세잖아. 모세가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온 거지?
2: 아니, 모세가 누구예요?
1: 갈대 바구니에 담겨져 떠내려가다가 공주가 건져서 왕궁에서 화려하게 자란 아기 얘기 못 들었어?
2: 전 전혀 금시초문인데요. 아유,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왜 여태 못 들었을까?
1: 어서 아비가일한테 가자. 가는 길에 내가 다 얘기해 줄게.
2: 예.
1: 아유, 온 나라에 엄청난 영아 학살이 일어날 때 네타냐는 여기 없었겠지만 들어는 봤을 거야. 그치? 아주 끔찍한 시기였지. 말도 못하게 무서웠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랑 또 같이 다니던 부하라는 여자를 살려주셨지. 아기가 너무 예뻐서 크면 아버지와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부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기에 태어난 이 아기와 다른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0: 좀 더 도와주고 싶지만 서둘러 가봐야 했어요. 바로가 저와 다른 모든 히브리 산파들을 소집했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주님을 믿어야죠. 몸조리 잘해요.
1: 내 신하들이 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더군. 히브리 족속 아기들이 썩은 음식에 구덕이 끼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기들을 죽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가 말했나 안 했나?
2: 경비병!
3: 예!
2: 이 멍청한 여자들을 데리고 나가라!
3: 예!
4: 잠깐만요! 네, 제가 한 말씀만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의 여인들과 달리 아주 건강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습니다.
1: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알겠다. 이제부턴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사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도록 하라. 악어들만 살찌겠구나.

0: 말도 안 돼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1: 무서웠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리암 가족만 했겠어. 그때 미리암 엄마가 임신 중이었거든.

0: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1: 채석장이요. 오실 수 있으시면 오셨을 텐데.
2: 근데 왜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0: 그럼 너랑 네 오빠 아론은 여기서 바로의 군사들이 오는지 잘 지켜보고 있어라. 만약 그들이 오면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 한다. 할 수 있겠니?
1: 너무 무서워요.
0: 미리암 잘 들어. 지금 네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돼. 만약 아기가 사내 아이면
1: 안 돼요. 사람들이 아기를 죽일 거예요.
0: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와 너희들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으실 거야. 엄마가 하자는 대로 바로바로 잘 도와드려야 한다. 알았지?
1: 응? 네, 그럴게요, 10% 아줌마.
0: 거의 됐어요, 요괴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소리만 좀 참아봐요. 조용히 해야 해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면.
1: 그런 걸 말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0: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 악한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1: 난 아무래도
0: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됐어요. 밀어요, 요괴배.
1: 아이가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이런 악대받는 노예로 고통스럽게
0: 못 써요. 그런 말 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요.

0: 지금 나오는 이 아이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이 그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1: 그럼 왜 하나님 고통을...
0: 거의 다 됐어요. 요게 맨 한 번만 더 밀어요. 머리가 보여요. 한 번만 더. 안돼. 미니야 나가 있어. 밖에서 잘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잖아.
2: 근데 아기가
1: 이제 어떡해요 신부라. 어떡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아기를 살려주세요.
0: 여기 이 아기를 좀 봐요. 이렇게 눈이 맑고 아름다운 아기는 처음이에요. 아유, 그래요. 잘 찾네요.
2: 제발 도와주세요 신부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아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0: 우선은 아기를 숨기고 기도해요. 아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기도해요.

0: 그 아이가 모세예요?
1: 맞아.
0: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군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요? 아기를 아주 오랫동안 숨겼어야 했을 텐데.
1: 처음엔 아기를 숨겼지. 아기를 조용히 시킨 건 대부분 미리암의 일이었어.
0: 아이고, 얼마나 무서워.

0: 남동생을 아주 잘 돌봤지.
1: 너무 안타까워요. 사내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다니.
0: 에휴, 사악한 인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잘 새겨들으라고.
1: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릴 날이 온다고 했으니까. 혹시 시프라는 그 모세가
0: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자손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하냐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지. 요게벳도 나와 마찬가지고.

0: 앉아요 여보. 아, 좀 쉬어야지. 오늘도 힘들었을 텐데.
1: 당신도 마찬가지죠 뭐. 더운 데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배 많이 고프죠? 거의 다 됐어요. 먹고 쉬죠 뭐. 몇 시간 못 자고 또 이 고된 하루가 시작되겠죠. 끝도 없고 우리 허리가 휘고 다리가 꺾일 때까지 계속. 여보, 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이 날까요?
0: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보.

0: 당신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요, 우린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여보,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날이 곧 올 거야.
1: 당신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가가 자고 있어요. 너무 조용히 자네요. 미리암, 아기를 이리 주렴. 하루 종일 우리 아기를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는지. 아, 예뻐라.
0: 아, 여보, 왜 그래요?
1: 뭐라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가는 아주 특별해요. 여보, 난 너무 무서워요. 이 아이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잖아요.

0: 미리암?
1: 엄마, 엄마가 와서 다행이에요. 아가가 울음을 안 고쳐요. 무서워요.
0: 군인들이 집집마다 뒤지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 미리암, 아기를 찾으면 우리가 다 위험해져. 어디? 어디 숨은 곳이? 어디? 어, 주여. 주님, 어떻게 하죠?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우리 소중한 아기 죽게 놔두지 마세요.
1: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요?
0: 우린 지금 그럴 시간 없어.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해, 미리암. 미리암, 어서 물병 두 개를 가지고 가서 가능한 많은 역청하고 나무지를 구해오렴. 바구니에 그걸 바를 거야.
1: 네, 엄마. 근데 어떻게...
0: 지금 시간이 없어. 어서 가, 빨리.
1: 네!

0: 바구니 안이랑 밖이랑 다 잘 바르고 잘 말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 첫 모서리를 잘 잡아봐. 엄마가 아기를 눕힐게.
1: 엄마 왜 그래요? 아기를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0: 미리암, 엄마 봐. 우리 딸이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 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럴 수 있지?
1: 네, 노력할게요.
0: 엄마가 미안해. 이제 아기를 보낼 때가 됐단다. 여기서 계속 데리고 있다간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기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더 안전할 수도 있단다.
1: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손에 맡길 건데요?
0: 아기를 나일강으로 데리고 가서 갈대 사이에 숨겨둘 거야.
1: 하지만 거긴 악어들이 있잖아요. 아기를 먹어버릴 거예요.
0: 이병호 밖에 없어. 이제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너무 늦기 전에 어서 가자.

0: 내 귀여운 동생, 우리 아기. 아빠가 그러셨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신다고. 지금도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치? 근데 저 사람들이 아기를 찾으면 죽일지도 몰라.
1: 아기 울음소리네? 이게 어디서 들리는 거지?

0: 어, 저기 갈대 사이에 바구니가 있어. 메르테, 저 바구니를 좀 가져다 다오.
1: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제발 제 동생을 지켜주세요. 그래,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자.

0: 엄마, 빨리 엄마.
1: 미리야, 미리야. 무슨 일이니?
0: 어? 어, 아빠가 계시네요. 아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1: 나도 알고 있다. 엄마가 알려줘서 나도 바로 왔어.
0: 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일강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냐고요. 바로 왕의 딸이 우리 아기를 발견했어요. 아기를 물에서 건져서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아기를 안아주기까지 했다고요. 네 말은 지금 우리 아기가 살게 됐다는 거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했다, 미리야, 잘했어.
2: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공주님이 아기에게 젖을 주고 돌봐줄 히브리 여자를 찾고 있다고요.
0: 그럼,
2: 그래요, 엄마. 공주님이 엄마가 우리 아기가 젖을 딸 때까지 돌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엔 왕궁에서 자랄 거예요. 왕자님으로 해요, 엄마.
1: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어.
0: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암람, 맞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1: 그래요, 여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라고.
2: 어서 서둘러야 해요. 공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 아기 배고파요.

0: 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어떤 뜻이 있으시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 어쩌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1: 그럼 좋겠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려 했다면 모세가 왕궁에서 살 때 하시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사막에서 숨어 지냈다면서

0: 대체 무슨 일이지? 아니, 저기 좀 봐. 미리암이 부모님과 시내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
1: 그러네요.
0: 미리암! 아브람! 요게베! 기다려요! 아니, 왜 이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2: 그래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작하셨어요. 바로가 우리를 보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하실 거예요.
0: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들 갈대 사이에 숨겼던 우리 아들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해방될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갈 거예요.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이르렀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희망으로 가득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구하라거나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도 영광스럽지만도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미리암처럼 순종의 결과를 항상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다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드시고 특별하다 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친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리암은 힘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용기 내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단순히 모세를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일 드라마 성경 속의 아이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미리암의 용기 출연 홍영란, 김종환, 신범식, 여윤미, 변예숙, 김경진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시는데요.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를 구비하는 분들 있으시죠. 뒷동산에 올라갈 때는 아무런 장비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큰 산을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암벽을 타거나 빙벽을 타려면 자일, 하켄, 아이젠 등 특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이 깨끗함, 마음이 청결함, 하나님께만 뜻을 둠, 맹세를 철저히 지킴 등 이런 영적 장비들이 꼭 필요하지요. 산에 오르는 과정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산에 올라간 후에 그 상쾌함은 다들 아실 겁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의 영적인 상쾌함은 아마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상쾌함이 아닐까 하는 즐겁고 깊은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은혜 찬송 가족들도 영적인 상쾌함을 꼭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 또 삶의 계획들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가운데서 터져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가장 캄캄한 자리에서 발견한 아침의 빛,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빅토리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들려드렸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름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끌려간 그 참담한 현실을 붙들고 울부짖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한복판에서 3장에 이르러 갑자기 이런 고백이 솟아오릅니다.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여기서 성실로 옮긴 히브리어 에무나는 흔들림 없이 그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견고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든 아침은 어김없이 다시 옵니다. 그 변함없는 반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도 내일 아침이 또 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미 은혜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소리 상점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텐트 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캐시 트러컬리의 If I Am Not In Love, 마이클 W. 스미스와 에미 그랜트가 함께한 Somewhere, Somehow, 데이비 펠프스가 부른 No More Nigh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376번님께서 고속도로 위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단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두 달째 급여가 밀려서 알바를 두고 타다가 부족해 여러 곳 타고 있습니다. 급여가 나올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바 후 집에 가면서 듣습니다. 그러시면서 할렐루야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이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참 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주신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고 아 빨리 좀 급여를 보내주셨으면 요즘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다들 힘든데 기도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송명희와 친구들의 내 주님과 내가, 박종호의 내가 주님을, 김도연의 푸른 초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제목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들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과 지친 몸, 그리고 깨어진 꿈과 관계들까지도 모두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참된 용기와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생기길 간절히 바라요.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무지개를 찾아 다리시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 찬양 종종 들려드리는데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릴 도와주세요. 아, 이런 정말 좋은 가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따라 이 찬양을 제가 좀 흥얼흥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별그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나눈 말씀은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선곡표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후렴이 이렇죠.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게 영어 원제로는 give them all to Jesus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려요 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후렴 가사를 직역한 게 제목인데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영어 원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비의 찬양이에요. Give them all to Jesus.

아멘, 다 찬양하여라 아카펠라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나의 꿈도 있었고 깨진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도 남고요. 슬픈 마음도 있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요.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할 때에만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복과 평안이 넘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댁강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것이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참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시죠.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결단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끝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마일스 스탠포드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잘해야 하고 내 힘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갔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려 안간힘을 쓰곤 합니다. 그러다가 의지도 또 열정도 바닥나고 나면 깊은 실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됐죠.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때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4U의 오신실하신 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한나의 하나님이 세상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명식의 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달빛 마을에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에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들리는 북한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 식량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간추린 소식에서도 북한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는 돈으로는 시장에서 쌀 1kg도 살 수 없을 정도다.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남은 이 수확철까지는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들, 뭐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활 물가나 서민들의 물가 경제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나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한탄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걱정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과정을 또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해결하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전해드렸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더 깨닫게 된다는 고백이겠지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것들 또는 다른 여러 가지에 의지했던 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부질없고 더 헛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편을 살피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담긴 진리와 또 외부의 정보들, 또 은혜의 사연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한반도, 이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꿈꿔봅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순이님, 감자님, 크리스탈님, 그리고 행복이님과 함께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7: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통일이 되면 한반도 전체에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생활 환경 그리고 경제, 문화 등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단절 없이 남북을 오가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더 발전될 길로 나아갈 거고요.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예상하며 여러 준비가 되어진다면 그 갈등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통일된 이후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만 그려서도 안 되겠지만 벌어지지도 않을 부정적인 미래에 걱정만 하고 멈추면 더더욱 안 되겠죠.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그려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통일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된 이후를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3: 네, 많이 꿈꿔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에서 오신 청년들이랑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많이 꿈꾸고 상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북에서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얘기해 주셨을 때, 아, 빨리 통일돼서 막 이런 차를 타고 막 그 픽업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 빨리 육로로 올라가서 막 다 구경하고 러시아 반도까지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0: 네. 여행하는 걸 제일 먼저 꼽으셨어요. 통일이 되면. 네.
5: 저는 통일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딱 두 가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는 거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강원도 통천에서 오셨거든요. 통일전망대에 가면 아빠가 늘 설명해 주시기로는 저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만 더 가면 할아버지 고향이 있을 텐데 라고 늘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서 뭔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 고향 땅에 먼저 가보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바다가 깨끗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멋진 오션뷰 카페를 한번 촬영하고 그런...
3: 꼭 가겠습니다.
5: 꾸고 있습니다.
0: 그래요.
6: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0: 분단 세대잖아요. 남북한 청년들 모두가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된다면 나는 남한에 가서 뭘 할 거다. 또 남한 청년들은 지금 취업시장이 어렵잖아요. 네. 통일이 되면 나는 저기 가서 무슨 창업을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네. 그래 우리는 맨날 통일을 통일하지만 어떤 통일을 원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특히나 좀 MZ세대들은 좀 경제적이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북한은 과연 이게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네.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맞아요. 통일이 되면. 네. 네. 네.
2: 저는 중학교 때 통일 글짓기를 해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적었던 내용에는 통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통일을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휴전선이 없어지고 그 군사적 자본을 바탕으로 더 다른 데에 투자해서 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 통일을 그려보면 조금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을 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0: 그런데 솔직히 네. 지금 사람들이 지금 MZ세대들이 특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이다.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1: 그런 부담들. 네. 네.
0: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네. 북한은 무궁무진한 그렇죠. 이게 자원이 열려 있는 네. 시장이라고 통일이 된다면 네. 우리가 세금을 낸다기보다는 네. 시장이 넓어져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지금처럼 뭐 너무도 취업도 안 되고 네. 뭐 MZ 세대들이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네. 그럴 때 만약 남북한이 같이 협력을 해서 뭐 북한에 있는 자원과 한국에 있는 기술이 네. 합쳐진다면 세계적으로 진짜 강대국이 되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그런 연구들도 네. 있고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경제적으로 네. 부강해지는 거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얘기했지만 물자나 사람들의 이동도 엄청 많아질 거예요.
3: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순이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하면 일단 가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북한 땅의 변화일 거예요.
4: 맞아요.
3: 그 우리나라 민족적 저력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은 게 순식간에 변할까 이 생각에 네, 딱 첫 네.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사실 80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같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맞아요. 무언가 시작할 때 변화가 더 이렇게 온유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기고 통일을 꼭 이제 바라기 시작했을 때 탈북민분들을 일부러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함께 그런 단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나름 선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께 막 다가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론은 나중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4: 어쩔 수 없죠.
3: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남한의 문화를 당연히 모르고 시고 또 언어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언어로 인해서 제가 서로 오해하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서 나중에는 아,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슬쩍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그 거쳐온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던 과정이라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까 순이 씨 말한 대로 한국은 이제 발전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네. 기술과 어떤 강점이 있고 또 네. 북에서는 북의 강점이 있단 말이죠.
4: 맞아요.
3: 그래서 그 두 개의 최고의 강점을 끌어서 함께 일하는데 협력할 때 미리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그런 변화가 맞아요.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사실은 네. 네.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가 다 이미 세워져 있기는 해요. 네. 분야별로 그리고 행정 조직별로 네. 어떻게 할 것이다. 심지어 저희 극동방송도 통일 이후에는 북녘에 어디에다가 다시

0: 극동방송 세울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1: 네.
0: 있는데
1: 네.
0: 저는 참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는 이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네.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2: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0: 아,
2: 제가
0: 그래요?
2: 뭐 제가 일단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1: 네.
2: 갈급 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1: 네.
2: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지만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1: 네.
2: 그 아. 입장에서부터
0: 맞아요.
2: 이 모든 맞아요. 것이 다 평화롭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네.
2: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지 하다가 막 나중에는 이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됐었고 여기 남한 분들도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아 너네는 이렇게 살아왔지 하고 받아들이니까
1: 네.
2: 너무 이게 직장에서도 갈등이 안 생기고 좋더라고요.
0: 이게 있는 네.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1: 네.
0: 법이
1: 아.
0: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이
1: 네.
0: 그리고
1: 네,
0: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1: 네.
0: 정말 통일 뭐 준비 단계부터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 네.
0: 또 많이 하게 됩니다.
1: 맞아요. 법과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교육이나 부동산, 뭐 의료 체계까지 우리가 이게 한 번에 통일이 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3: 네.
0: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경제 사회적인 통일 이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봤는데 한국 교회 안에도 통일 이후에 큰 변화와 도전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우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선이 북한으로 옮겨지게 될 것 같아요. 이 북한 선교, 북한의 교회 세우기에 점점 각 교단들이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세워질 때에 그 어느 것보다 예배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에
1: 네.
3: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쟁적으로 내가 더 많이 내가
0: 그렇죠.
3: 더 좋은
0: 네.
3: 곳에
0: 교단별로.
3: 이런 게 아니라
0: 네.
3: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에 어쩌면 지하교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1: 네.
3: 정말 교회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곳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몰라 복음이 몰라 뭐 찬양이
0: 그렇죠.
3: 몰라 이런 곳에 오히려 세워져야 한다든지
1: 네.
3: 정말 각 교단이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1: 네.
3: 많이 힘써 주시기를
0: 예.
1: 네.
2: 네.
1: 네
2: 맞습니다.
0: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각 교단들의 북한 선교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1: 네.
0: 함께 협의를 하고 있어요.
1: 아,
0: 그리고 이제 지금 분열된 한국교회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 된 교단으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1: 네.
0: 그리고
1: 네.
0: 각 지역의 경쟁적으로가 아니라
1: 아,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참 교회 안에서도 조율되고
1: 네.
0: 서로 양보하거나 내려놓을 것도
1: 네.
0: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 또
1: 아.
0: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1: 네.
0: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1: 네,
0: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0: 통일 이후에는 사실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고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 뭐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1: 네.
0: 그냥 코리안이라고 소개하면
1: 너무 좋으세요.
3: 네.
0: 하나 된
3: 네.
0: 그날 여러분 근데 네. 꿈꾸셔야지 이루어집니다.
1: 아, 네.
3: 아, 전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저의 작은 바람인데 북한 언어가 순수 우리말이 많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되게 예쁜 말이
1: 네.
3: 많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그런 말들 언어를 같이 우리말로 회복하는
0: 네.
3: 일들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결의말 편찬 사업이라든지
1: 네.
0: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네.
0: 그런 노력들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3: 네.
0: 여러분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바라보고 통일을 염원하는 귀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1: 너와 나의 어울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의 플로레스 섬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이란과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강경파가 종전 양해각서를 미국이 추가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지난 두 달 동안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가속하는 한편 전쟁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로 조성된 소강 상태를 활용해 예멘 후티반군과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등 영내 동맹 세력과의 공조도 강화했는데요. 중동 정보당국은 이란 측이 사우디아

아라비아와의 무력 충돌 확대와 페르시아만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서의 수요 유발까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란 연계 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과 미군 기지를 잇따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선박을 타격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측도 휴전기간 미사일 생산 속도 양측의 극심한 불신을 보여준다며 지속 가능한 종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오전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주택 1,300채 이상이 파손됐으며 현지 구조당국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주민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섬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가 차단되면서 진앙과 가까운 일부 지역에는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1.6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어선들이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첫 강진 이후 규모 2.5에서 6.2의 여진이 235차례 이상 이어졌다며 지진이 완전히 잦아들기까지 2-3주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대형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으로 290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일본 구마모토현과 멕시코 남부에서도 각각 규모 7.1과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필리핀 남부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다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매년 평균 16차례가량 발생한다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11차례의 대형 지진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지진이 잇따른다는 사실만으로 더 큰 지진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지린성 릉징시 명동촌의 윤동주 시인 생가 앞에는 윤 시인을 중국 조선족 유명 시인으로 소개하는 표석이 설치됐습니다. 윤 시인이 다녔던 명동학교 예터에도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윤동주 기념관으로 사용됐던 옛 대성중학교 건물 역시 올해 들어 높은 담장에 가려 외부에서 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역의 항일운동 역사에서도 한국과의 연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919년 릉징에서 벌어진 3.13 만세운동은 최근 조선족과 중국인이 함께 벌인 항일운동으로 조명되고 있으며 한국 측과 기념사업을 이어왔던 현지의 3.13 기념사업회도 약 3년 전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족 사회의 우리말 사용 환경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옌지 등지에서는 상점 간판에 한자보다 한글을 먼저 쓰던 관행이 바뀌었고 조선족 학교가 한족 학교와 통폐합되면서 우리말을 배우지 못하는 조선족 어린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3월 소수민족 학교 교육을 표준 중국어 중심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률을 가결하면서 이 같은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선족 인구 감소와 중국 정부의 동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옌벤 지역의 한민족 역사와 문화, 언어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 신청 대상 공모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시범 운용 구역에서 실증을 거쳐 2028년 초기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으로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그룹, SK텔레콤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UAM 컨소시엄도 실증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UAM은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기와 버티포트로 불리는 정류장, 교통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된 미래형 교통체계입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10분에서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UAM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주요 에어택시 업체가 참여하는 8개의 실증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중국은 드론 업체에 여객 운항 자격증을 발급하며 부분적인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27년에서 28년 사이에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AM은 교통체증 완화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일 미래 교통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드론 업계는 올해 전 세계 전기 수직 이착륙기 시장 규모가 8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차트 예고에 따르면 스트레이키즈의 신보 This and That은 오는 22일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9개 앨범을 연속으로 정상에 올리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빌보드는 스트레이키즈가 그룹 가운데 비틀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고 9차례 정상에 오른 롤링스톤스와 동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K-POP 가수 가운데는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 3월에 신보 아리랑까지 7개 앨범을 정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진시에서 열린 인민반 회의에서 각 세대가 가시방망이를 비상용품으로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청진시 송평구역에서는 인민반장과 담당 안전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비상용품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열 대상에는 비상열람망을 비롯해 식량과 의약품, 고체연료, 양초, 손전지 등이 포함됐고, 위급 상황에서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한 고춧가루와 가시방망이 준비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방망이는 약 70cm 길이의 나무에 못을 촘촘히 박아 만든 방범용 도구로, 북한에서는 주로 학교나 인민반 경비시설 등에 비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열은 사전 통보 없이 담당 안전원과 인민반장이 각 세대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준비가 미흡한 세대는 지적을 받고 다시 검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장 먹을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상용품에 가시방망이까지 준비하라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집마다 도둑과 싸우라는 것이냐, 핵무기까지 가진 나라에서 가시방망이까지 준비해야 하느냐며 당국의 지시를 비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차량을 대절해 2박 3일 일정으로 백두산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산 답사는 일반적으로 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단체 행사로 진행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은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답사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두산 여행에서는 차량과 음식 등을 포함해 1인당 약 1,200위안, 우리 돈 약 25만 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백두산뿐 아니라 원산이나 함흥의 해수욕장까지 찾아 3박 4일의 일정으로 피서를 즐기고 있으며, 해수욕장 여행에는 약 3천 위안, 우리 돈 63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여행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을 벌었으면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백두산 여행비 1,200위안은 북한 시장에서 쌀 약 300kg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이 피서를 즐기는 동안 다른 주민들은 당장 먹을 식량을 걱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한반도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25도, 서울과 수원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0: 서귀포 26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1도, 이어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내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신의주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31도, 평양 30도, 신의주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후부터 장진과 풍산, 성진과 무산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15도, 무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6도, 장진이 23도, 무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남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북쪽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고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구름 많이 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20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8821 성도님은 여기는 대전입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네요. 이 새벽녘에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5447 성도님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에 사는 김집사입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이 새벽녘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모아서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의 영혼들, 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같은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특히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일하심과 또 힘과 권능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의 사연은 계속해서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의 심성 안에는 이미 종교성이 있다고 하지요. 외부 세계와 아무런 접촉도 없던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내세에 대한,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부족들조차도 신을 찾고 죽음 이후의 삶을 묻는 것이 아닐까요? 우연한 본능이 아니라 창조주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사모함은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초대인 줄을 믿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사역자 지선 씨였고요. 첫 찬송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주 예수여 은혜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알맞게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으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일을 알아낼 수가 없다.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모두 다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창조주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좋은 이웃이었고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기대 서울 바하합창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한 곡 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네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열심히 성경을 보던 그 풀을 다시 일으켜라. 시작하면 텔레비 틀어놓고 잠자기가 일쑤고,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1월 말서부터 시작한 것이 창세기서부터 이사야까지 읽었다는 건 내가 봐도 잘하는 거예요. 뭐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어려서 성경 봤을 때 그 풀을 다시 한번 일으켜라.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요새는 암송이 안 돼요. 머리가 뽕꾸라가 돼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돼. 금방금방 잊어버려. 우리 집사람은 어저께 점심 먹은 것도 잊어버려요. 뭔지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도 너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한 풀을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일으켜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길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어.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The old soldier never dies, just fade away. 맥가다 장군이 만약 중공군이 넘어오면 중국을 폭격하겠다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소환해가지고 오성 장군을 옷을 벗겼을 때에 국회 상하의원 다 모아놓고 강연 중에 한 그 한 구절이에요. The old soldier never dies.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바울사도 복음전도의 노병이 되어 얼마 있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데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젊은 주의 종 데모데에게 눈물 어린 권면의 충고를 하는 사려 깊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칸스탄누스가 자가 아버지 칸스탄누스 클로루스가

0: 성제 위에 오를 때에 조정의 관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들 예수를 부인하든지 그렇게 부인하기 싫으면 관직을 내던지든지 둘 중에 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관직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한 세 사람 정도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 콘스탄틴 우스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할 것 같으면은 황제에게도 충성을 안 한다면서 쫓아내보내고 신앙을 갖겠다고 나간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들여서 공무원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황제는 이렇게 하여 그들을 시험한 후에 치기가 아까워 남은 자들을 추방하고 오히려 추방된 공직자들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 사역자 안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홀리보이스와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찬양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우리 고향 북녘 땅에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중국땅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오늘 찬송 노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사람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지가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다 내게로 오라 시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큰 은혜 아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사는 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 샘물의 발목을 축이면서 세상에 참된 복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북녘땅 고향 땅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전해봅니다.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보내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금 전 읊은 1절부터 4절까지 가사가 우리의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

성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은혜와 참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눈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어떻게 젊은이가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로 함께 선포하며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며 마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거일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블레셋 가드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일라 주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그 농작물을 거둘 때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수확물을 약탈해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 주민들의 수확물을 약탈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은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이 일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직 사울이 버티고 있는 이 유다 땅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인데 거일라까지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의 의견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윗과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만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윗도 부하들의 이 반대와 만류하는 권고를 귀담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을 것이 있는지 또 들어서 살필 것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다윗이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일라로 바로 내려가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부사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짜온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대로 풀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전히 묻자온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도 살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지니고 있는 여호와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재차 묻고 하나님 또한 신중한 명확한 답을 다시 주십니다.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윗이 싸우는 전쟁,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미리 확고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질 수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된 전쟁을 하기 위해 거일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거일라로 내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가는 것이 급선무였고 아니다 싶으면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알려주세요. 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다른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야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 성만 포위하면 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지금 사울의 말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정반대 상반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주의 뜻을 구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삶과 처지와 상황과 정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방법은 정말 나를 이 위협이 되고 위기가 되는 시련과 고난 같은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내가 풀어낼 수 없었던 내가 묶여있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모든 내용들이 불러세우시는 자들에게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들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고백되는 내용으로 삼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의 탐욕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1편이 갖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난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온전히 주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구해달라는 구원에 관한 간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지 안 구원해 주실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도 이 같은 구원의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이 사실이 확실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기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사역이 신실하시다는 것,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여일하신 하나님. 여일하다라고 하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여일하신 하나님, 내게 변함이 없으신, 내게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내가 이미 알기에 이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피난처로 고백하고 나의 완전한 구원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 앞에 피하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장 마지막에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붙잡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제 다윗을 도망가지 못할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급히 전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돌이켜 다윗을 뒤로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살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같은 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두 번 침공하게 됩니다. 처음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몸을 낮추고 전쟁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고 그의 부하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입니다. 너희 누구 믿고 까부느냐? 라고 하는 식의 조롱입니다. 너희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믿고 까부느냐? 애굽에서 병마를 구해서 우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 2000필 내가 줄 텐데 그 말을 탈만한 사람들을 너희가 구할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겠다고 말하겠지만 그 말을 믿지 마라. 어느 민족의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한 신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와 산헤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게 하고 그로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산헤립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산헤립은 정말 한 소문을 듣고는 불안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라살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을 볼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광야 산골에도 있습니다.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기에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매일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더 분명하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피할 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전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의심을 거둘 때에 우리가 지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0: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부어진 주의 영은 떠났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신 주의 영은 아직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서였을까요? 사무엘의 말을 빌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이 그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께 주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자리에서 어느 자리를 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영이 이끄는 그 부르심 앞에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고자 애를 쓸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피성이며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이시며 구원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닫게 하심에 민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의 경험과 고백이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이 자리 쫓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적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어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목포, 부산이 25도, 서울과 포항, 대구, 광주,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이 23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33도, 포항과 대전, 목포, 부산이 32도, 여수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춘천이 30도, 신의주와 개성, 강릉이 29도, 강계가 28도, 해산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르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과 새 찬송가 모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합 찬송과 새 찬송가 모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도 붙잡습니다. 오늘 사랑한다 하는 주의 음성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한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한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친밀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친밀함의 비밀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흔히 속도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며 달려가고 있죠. 교통수단도 빨라야 되고 있고요. 컴퓨터도 빨라야 되고 통신도 빨라야만 하는 겁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가능한 한 빨리 도착해야 되고요. 음식 배달도 조금만 늦어지면 사람들이 불평이 쏟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빨라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을 보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고요. 만나야만 볼 수 있었던 얼굴을 이제는 화면을 통하여 볼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리던 소식이 몇 초 만에 전해지기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하죠.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면서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직접 발품을 팔아 시장과 상점을 돌아다녀야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책상 앞에 앉아 화면을 몇 번 누르기만 해도 필요한 물건이 집으로 배달이 되죠. 그 세상이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각각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죠. 친구들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지만은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학 문명이 사람들 사이의 공간적인 거리를 줄여주긴 했지만은 마음의 거리는 줄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편리함이면서도 동시에 슬픔이기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지만 월요일이 되면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계산만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마치 한 사람이 가까운 친구와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막힘이 없는 깊은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서 두려워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쁨과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헬 모헤드라라고 하는데 만남의 장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장막은 후에 완성된 성막과는 구별되는 임시적인 장막이었죠.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얘기죠. 자, 이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 가운데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길에서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장막을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회막이 진 밖에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는 속되고 장막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죠.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길을 걸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회막이 진 밖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교제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죄악된 진영을 떠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씀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장막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됐죠.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진 밖으로 나가야 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첫 번째 비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아니죠.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고요. 성경책을 펴놓아도 생각은 다른 곳을 떠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되겠죠.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전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이죠. 예배당의 지하에 있든 상가에 있든 천막이나 컨테이너 안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뜻이죠. 예배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예배를 깊이 드리기는 어렵겠죠. 기도의 시간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의 습관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는 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회막은 토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울 때 백성들과 긴 회의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을 했고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쉽게 불평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모세가 회막을 어디에 세울지 사람들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봤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 동쪽에 세우자, 누군가는 서쪽에 세우자, 또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세우자, 어떤 사람은 가까우면 불편하니까 좀 멀리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누가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언제 문을 열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를 놓고 아마 끝없이 논쟁이 이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회막에 사람들의 목소리만 가득하고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진 밖 회막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해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누군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친밀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막힘이 없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문이 닫혀 있어도 기도는 하늘 보좌에 닿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숨기고 있던 상처를 말씀드리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영혼을 통해서 깊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또 8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모든 백성이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단순히 모세라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죠. 모세가 들어가 만나게 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마음으로는 깊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몸만 앉아있고 마음에는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신앙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보이죠. 내 능력만 바라보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게 되죠. 사람만 바라보면 결국 실망하게 되죠.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가 있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모두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될 기대를 사람에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시편의 6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사야 40장 31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새 힘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속

0: 또 소미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분주함의 자리를 떠나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세상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악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친밀함의 비밀이란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공이 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공이 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90장, 새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통합찬송가 490장, 새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때에도 기도하려면 첫째, 언약의 두 돌판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며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강대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선언하지요. 그런데 전략과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목이 고든 백성인지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이를 아는 것이 그 땅을 차지

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라고 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고하셨지요. 이 백성을 누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 하며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왜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내 자아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잠시만 눈을 떼면 스스로 부패하여 금세 자기 욕심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드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거룩할 수 없지요. 그러자 주님은 13절에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시고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약속이 무너지고 깨어져 멸망당해 마땅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고하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두 손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고 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돌이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약속이 깨졌나요? 결혼 약속인가요? 거래처와의 약속인가요? 그것이 스스로 부패하여 나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 결과임이 인정되나요? 그 상황에도 약속의 두 돌판을 끝까지 붙들겠습니까? 그때에도 기도하려면 둘째, 내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라고 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명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를 위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장로님 댁에 시집 간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결국 외제차를 몰고 나온 남편의 재력을 보며 부잣집이 좋아 시집 간 것이었죠. 그러니 이 금송아지는 결국 내 자아입니다.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 그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 백성의 마음은 깨어질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면 내 존재도 사라질까 봐 끝까지 죄악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은 깨뜨릴지언정 내 자아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18절에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19절에 보니 주님은 그때에도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고해요. 내가 깰 수 없으니 모세가 대신 깨뜨려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토록 질긴 우리를 위해 결국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그 육체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곧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부어 만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기도하나요? 여전히 깨어지기 싫어.

회피만 하나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를 기억하며 지금은 교회를 떠나 계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어머니의 인도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온 가족이 주일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요. 청소년

0: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결핍을 인간관계와 술, 음란으로 채웠습니다. 저의 죄를 알지 못하니 환경만 탓하며 결핍을 채우느라 급급하여 불신교제를 일삼았어요. 그러다가 결혼까지 생각한 상대로부터 잠수 이별을 당했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신 사건이 되어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세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설교를 듣고도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상처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여전히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제가 바로 목이 곧은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한 것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할 차례인 것 같아요.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쓴뿌리들 때문에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 나의 우상을 날마다 진멸하며 묵묵히 기도하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어머니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처럼 가족과 지체들, 교회의 새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약속이 깨어지고 멸망당해 마땅한 그 순간에도 모세의 두 손에는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을 깨뜨린 후에도 모세는 40일을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아를 깨뜨릴 수 없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잠시만 눈을 떼면 스스로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언약이 파기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도 모세처럼 언약의 두 돌판을 손에서 놓지 않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말씀에 아무 갈등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목격하게 되죠. 순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지요? 아니면 머뭇하는지요? 오늘은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처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보스턴 필하모닉을 맡고 있는 명지휘자 벤 젠더는 격려와 사랑의 말로 단원들을 잘 융화시키는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최고만을 추구하는 예술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성품입니다. 한 기자가 벤 젠더에게 이런 리더십을 추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묻자 그는 한 할머니를 통해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따스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성품을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매우 심술궂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동생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수용소에서 동생이 인형을 잃어버려서 아주 매몰차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동생과 할머니는 격리됐고 동생은 며칠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정신 차려 바보야 였던 것이 너무도 후회됐던 할머니는 이후로는 누구를 만나도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의 말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희롱하는 모든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이웃에게 희롱의 말을 삼가고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도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의 말만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바디메오 중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 앞에 나오면 테너 유소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묵상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적들에게조차 은혜 입혀주시는, 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적들은요, 우리 공격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비난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적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를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빈손 인생 안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빈손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말을 하면 말은 잘 듣겠지만 저 안 믿을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까지 3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모세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을 통하여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한번 보여줄게, 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이런 일을 벌이십니다. 아시죠? 내 손에 든 게 뭔데? 그때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번 던져볼래? 그랬더니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대요? 뱀이 됐대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뱀 잡아봐. 그랬더니 잡았더니 또 뭐가 돼요? 갑자기 굳어지며 지팡이가 됐어요. 봤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보여주심으로 내가 능력의 하나님인 것 알겠냐?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안 될까 싶어서 주님 또다시 말합니다. 내 손을 내 품 안에 한번 넣어봐. 그리고 꺼내봐. 라고 넣고 꺼내보니까 뭐요? 나병이 걸려 하얗게 됐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손 내 품 안으로 넣어봐. 넣고 꺼내봐. 넣고 꺼냈더니 그 문둥병 걸렸던 손이 본살로 되돌아왔대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4장을 통하여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아, 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모세에게 줬구나. 왜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요,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요,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걸렸고요,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됐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모세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갖고 있어도 그 지팡이를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뭘로 만들어요? 능력의 도구로 만드시거든요. 여러분이 잘 배웠던 못 배웠던, 부자든 가난하든, 자식이 시원찮든 아니든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능력의 도구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드디어 열 가지 재앙을 할 때 이것을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뭔데? 너 손에 뭐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 같았다면 주먹 한 번만 휘두르면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장한 모세였어요? 그가 옷을 입고 나가면 모든 사람이 엎드릴 왕복을, 어쩌면 왕자의 의복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손에 기껏 들고 있는 것이 양치는 막대기뿐이잖아요. 그리고 그 옷도 이미

목사의 삶을 광야에서 사느라 다 헤어진 옷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것이 능력의 도구가 돼요.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팡이를 가졌든지 나귀의 턱뼈를 가졌든지 오병 이어밖에 안 가졌든지 기름 한 병밖에 없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계속 묻는 거예요.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한번 말해봐. 기름 한 병밖에 없으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름 한 병을 통하여 계속 부어도 쏟아져 나오는 기름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내게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목회하는 거예요. 저희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극동방송 이사거든요. 그래서 뭐 이사회도 참여하고 어떤 행사에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한 번은 한 골프 선수를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가 극동방송 후원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보면 광고주들이 그 옷에다가 광고 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무슨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그 선수에게 엄청나게 후원한다면 여기에 새 은혜교회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모자에도 붙죠. 그죠? 본 적 있죠? 근데 그 선수가 늘 여기에 극동방송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프로골프 선수도 극동방송을 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원 안 하니까. 이 선수도 후원하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는 극동방송을 달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수의 부모님이 김장한 목사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늘 감사하면서 극동방송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좀 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수가 1, 2주 전쯤에 시합에 우승을 했어요. 통산 10승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 그 많은 여자 골프 선수 중에 10승 이상 한 사람이 16명, 17명밖에 안 된다니 꽤나 잘한 거죠. 근데 그 선수가 지난번 시합을 할 때 극적으로 우승을 한 겁니다. 극적이란 말은 우승할 뻔했다는 거예요, 못할 뻔했다는 거예요? 못할 뻔했다는 거죠. 마지막 18홀이 될 때까지 우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8홀이 지는데 우승을 한 겁니다. 그녀가 드디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은 거죠. 뭐 어땠냐, 뭐 어떻게냐, 뭐 그러면 뭐 보통 인터뷰 하잖아요, 뭐. 근데 인터뷰를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아나운서가 물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그랬더니 잠깐 주저하던 이 선수가 이런 말 해도 돼요?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해도 돼요.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제가 이번 시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시합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아멘. 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이다연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다연 자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연 자매,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은 정말 놀라웠어. 진짜 하나님께 영광 감사해.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문제 아니에요.

그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가의 기억이라는 책 속에는 이런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애벌레로서의 끝은 나비로서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요?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로서의 인생이 끝이 나야죠. 더 이상 애벌레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그 순간 뭐가 돼요? 나비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능력에 끝이 있다? 그 상관없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비처럼 날아오르는 인생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손에 있는 게 뭔데? 기름병 가진 그녀에게도 너 집에 있는 게 뭔데? 여러분, 우리 있는 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만 있으면 얘기해봐. 지팡이면 지팡이,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으면 그것, 떡 다섯 개와 그리고 물고기 생선 두 마리면 아무것도 없는 그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연약함이 낙담의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절망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숨기고 싶은 과거이든지 아니면 성격적인 결함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손에 뭐 있는데? 지팡이요. 한번 던져볼래? 그럼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보통은 못하러요? 던져서만 하는데요? 지팡이를 왜 던지래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기만 하면 뭐 때문에 이거 뭐 아무것도 소용도 없는데? 뭐 하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성경은 곧 땅에 던지매, 그것이 뭐가 됐대요? 뱀이요. 그럼 신앙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던지라 그러면 뭐예요? 던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뱀 꼬리 한번 잡아봐. 그런 거예요. 뱀이 되니까 무서워서 모세가 피했대요. 모세가 곧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꼬리 한번 잡아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뱀 잡아봤어요? 뱀은 잡으려면 어디를 잡는 줄 아세요? 머리를 잡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 꼬리 잡는 순간 획 돌아가지고 나를 물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뱀 잡아봤어요? 뱀은요, 꼬리 잡는 게 아니고요, 머리 잡는 거라고요, 라고 말해야 돼. 근데 모세가 뭘 잡아요? 꼬리를 잡았대. 위험한 줄 알고도 잡았대. 광야에 살았으니 모세가 뱀 많이 안 봤을까요? 광야에 뱀 많거든요. 그럼 꼬리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모르면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뱀을 못 잡아봐서 그런데 꼬리 잡으면 저 물린다고요. 아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잡으라 그러면 뭐예요? 잡으면 갑자기 그 뱀이, 꾸불꾸불한 뱀이 딱딱한 지팡이가 돼요. 무리를 걸어라 하시면 뭐예요? 걸어보는 거죠. 뭐 빠져 죽겠죠. 뭐 제가 늘 그러잖아요. 무리로 걸어가라 그러시면 뭐요? 걸어가지 뭐. 다 잊어버렸군요. 또 걸어오라 그러시면 뭐요? 걸어가지 뭐. 빠지면 어떡할까요? 건져주시겠지 뭐. 안 건져주시면 어떡하죠? 시작. 먼저 가지 뭐. 제가 그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오라 그러면 한번 가보는 거죠. 뭐 좀 억울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말이 안 되거나 위험하게 느껴져도요, 가보지 뭐. 그럼 건져주시겠지. 안 건져주시면 조금 먼저 가지 뭐. 어차피 다 가는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능력 탓하지 말고요, 우리 능력의 연약함 너무 붙들고 울지 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하나 들어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모세 너에게 이 능력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식이 잘 됐나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알려주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 여러분 사업을 하셔서 돈을 좀 버셨나요? 그래서 노후가 안정이 되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유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직장에서 내가 승진했다, 남들보다 좀 빠르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 증거하도록. 이다윤 선수 얘기했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언론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인가요? 만일 생방송만 아니었으면 다 잘랐을 거예요. 근데 생방송인이 뭔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잘라? 그러니까 나온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승하셨나요? 자식이 똑똑한가요? 병고침 받으셨나요? 부유하신가요? 성공하셨나요? 좀 똑똑하신가요? 남들보다 학벌이 좋으신가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타나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헤롯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느 날 광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얼마나 그 연설이 놀라웠던지 듣고 있던 백성들이 다 외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곧장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이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게 바로 신의 소리다 라고 나온 뒷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뭔가 잘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바자를 해요. 그리고 한번 펀드레이징 해보자 그래요. 한 분이 어디서 이게 오셔가지고 큰 돈을 내놓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그냥 먹을만 하고 살면 됐지. 제가 갖고 가겠습니까? 뭘 하겠고 가겠습니까? 그 진짜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요, 뭐 없는 거 뭐 이런 얘기, 그냥 손에 있는 거, 그 하나님 능력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쓰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계속 구글

0: 하고 있다가 베드로로 인하여 고침을 받아요. 그 고침을 받은 줄 주변 사람이 보다가 놀란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니 날 때부터 안전병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막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 그리고는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요. 하나님 그분이 낫게 하셨다. 내가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목표예요. 왜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푼다고? 나한테 지팡이가 뱀이 되는, 뱀이 지팡이가 되는, 나병이 낫고 나병이 걸리고 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나타난 줄, 네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줄 믿게 하고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인생은요 다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면 더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머지를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그래서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고 없애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요. 그래야 집중하거든요. 선택한 걸 집중해야지. 우리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것들은 조금 포기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우리 모두 믿음의 길 걸어요. 그 믿음의 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능력 받은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것 믿게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은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말씀교회 이상일 목사님입니다.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와 인자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이념 간, 계층 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업인들과 서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오직으로 돌아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16년 8월 20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홍혁기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춤을 이란 시를 적으셨어요. 별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밤이면 춤을 청하십니다. 삶에 지쳤습니다. 상하고 찢긴 그런 심령이 됐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슬픔의 배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어둠의 터널이 너무 깁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한 방울의 힘도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면 춤을 청하십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주님과 함께 춤을 춥니다. 성령에 취하여 춤을 춥니다.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것이죠.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의 위로는 더욱 커집니다. 슬픔의 배옷을 입은 자에게 주님은 이 아침 찬양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이 아침 일찍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방송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과 춤을 추고 있으신가요? 주님과 춤을 추어본 적은 언제이신가요? 생각해보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이 춤을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 아침

2718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4056님 오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프닝 신청합니다. 라고요. 8040 참 좋은 아침 공유합니다. 7158 엊그제 방학했는데 벌써 오늘이 개학이래요. 방학을 약간 도둑맞은 기분이었는데 학교에서 일하는 어른인 저도 개학보다는

이렇게 방학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하여튼 계약이 되든 방학을 하든 주님과 춤을 추자가 오늘의 주제니까요. 8964님도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그 찬양이 떠오르신대요. 이따가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잘 찾아보고 그 찬양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0032님 오늘의 말씀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춤을 청하셨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한 방울의 힘도 남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둠의 터널이 너무 길었을 때 그때 밤이 깊었을 때 그리고 고난이 깊었을 때 슬픔의 베옷을 입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시면서 춤을 청하시고 함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 정말 춤을 추어주셨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춤까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참 주님과 나만 아는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행복하게 이 아침을 열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보면 이 표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춤추고 계시죠? 그 춤추는 그 기쁨, 동행의 기쁨.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예배자가 누구이냐? 예배자가 무엇이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닐까. 누가 억압하고 강요해서 이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정제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나님 옆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춤춤 그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도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요. 오늘 복된 목요일 이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또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나의 슬픔을 은혜로운 찬양.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복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춤추고 계시죠? 은혜로운 찬양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같이 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5123님, 마음이 많이 다운된 상황이었는데 주님으로 가슴이 온전히 채워졌습니다.

0: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 기뻐하며 경배하세 은혜로운 찬송,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오프닝 말씀 주시면서 사연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6039님, 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 벌써 이 고백이 벌써 이렇게 주님과 춤을 추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고 있다. 8467님,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우리 사랑하는 딸 대학 졸업식인데요. 극동방송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0695, 아침 방송 들으며 울고 웃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늘 이 아침을 극동방송과 시작하는데요. 오늘 큰딸 가정에 7년 만에 찾아온 귀한 선물 하람 예람이를 만나는 날. 우리 주님이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 문자번호 1710-7201-2941-4578님도 오프닝 말씀. 출근길 왜 이렇게 힘이 나고 신이 나죠? 찬양 따블따블이라고 하시는데 운전 중이라 손뼉은 못 치고 그러나 나의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변하게 하여서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복된 목요일 아침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 내용 한번 집중해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연인, 또 부부 여러분 꼭 한번 이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에머슨 에거리치 목사님의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내는 사랑을, 남편은 존경을 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상담 30년,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난 에머슨 에거리치 목사님, 그가 발견한 부부 행복의 결론은 뜻밖에도 단출했습니다.

0: 성경 한 구절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이고 남편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사랑받지 못하면 숨이 막히고 남편은 존경받지 못하면 숨이 막힙니다. 아내는 소리내어 묻습니다. 나 아직 사랑해? 남편은 소리 없이 묻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여는 열쇠에는 사랑이라 새겨져 있고 남편의 마음을 여는 열쇠에는 존경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열쇠를 바꿔 꽂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이 고파 우는데 남편은 이 정도면 되잖아 하며 통장을 꺼내 보입니다. 남편은 인정이 고파 뾰로통한데 아내는 반찬을 한 접시 더 얹어줍니다. 아내는 마주잡은 손의 온기가 고파 곁에 머무는데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묵묵히 고장난 형광등을 고칩니다. 남편은 당신 정말 대단해 라는 감탄이 고파 서성거리는데 아내는 왜 이리 힘이 없냐며 영양제 하나를 건넵니다. 둘 다 각각 선물을 내밀었는데 하나는 사료를 받은 고양이 표정이고 하나는 생선을 받은 강아지 표정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으니 존경을 거두고 남편은 존경을 받지 못하니 사랑을 거두면서 두 사람은 빙글빙글 미친 회전목마를 탑니다. 누군가 먼저 내려야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에는 조건절이 없습니다.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그냥 존경하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스러워졌을 때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먼저 못 박히셨습니다. 부부의 천국은 대단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도 값비싼 선물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중 누군가 회전목마에서 먼저 내려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 건네는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아내는 사랑, 남편은 존경.
1: 야,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야, 공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링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는데요. 이 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는 텍스트도 있고요. 링크를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특별히 오늘 참 많은 감동이 있죠.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이고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존경이다. 에베소서 5장 33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다.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그냥 사랑하라, 그냥 존경하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 한번 오늘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지 말지 마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한번 춤을 춰보십시오. 예, 그것이 이 말씀처럼 행동하는 것이 주님과 춤을 추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좀 춤춰야 된다. 하나님이 춤추게 하실 겁니다. 예, 주님이 지금 똑똑똑 하고 춤을 청하시는데요. 그 춤이 바로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저는 10분을 추첨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을 선물로 드릴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또 아침에 사연들 인문학, 인문학, 인문학 막 오는데 그중에서도 역시 또 4657님은 달라요. 정승희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 존경해요 라고 이렇게 탁 표현하잖아요. 이름이 나가잖아요 지금. 정승희 장로님. 지금 얼마나 많은 장로님이 있어요. 딱 한 분이 소개.

됐네. 정승희 장모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탁 이렇게 올려주시면 주님이 아시겠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책 선물 받으실 분 잠시 후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정자영 메조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으로 같이 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여보 김도영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이름이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강성락 아빠 장로님 존경합니다 라고요. 여보 출근하시면서 극동방송 듣고 계시죠? 윤 집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참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황은자 권사님 사랑합니다. 정영석 집사님 존경합니다. 김영환 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보내주시고요. 참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394님 저요 어제 아내하고 한바탕 했거든요. 오늘 아침 귀한 방향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권재영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쭉 문자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새가족들이 한 100여 명이 지금 신청하셨어요. 오늘 칼럼을 꼭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예, 응원하고 축복해요. 우리 김성근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3950님은 제가 정말 존경했던 우리 남편이 지금 천국에 간 지가 8주가 됐습니다. 더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 있네요 라고 하는데요. 참 더 그립겠다. 또 오늘 그 남편, 그 존경했던 남편이 더 생각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또 그런 마음 중에서도 주님과 또 춤추며 우리의 슬픔의 배옷 가운데서도 우리 기쁨의 띠를 띄워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유근만 장로님, 김현 집사님, 네, 정재영 교수님까지 응원합니다. 자, 7시 43분이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받으실 분 10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시면 인문학을 하나님께가요 영상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꼭 한번 보시면 좋고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이미 교재 영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몇십 곳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너는 꽃이야. 찬양 같이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라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0: 건강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자, 지금부터 추첨되신 분 책 선물 받으십니다. 3387 순종의 사람 우리 문기학 씨 사랑합니다. 방송 탔습니다. 3286님 오늘 인문학 내용 꼭 보내주세요. 피디님 저 별거 2년째인데요. 오늘 내용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7880 여보 존경해요. 아프신 우리 엄마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6759 인문학 출근하는 아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 아침 저녁에는 더 달라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9500님 엉엉 울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남편을 미워했던 이 마음, 이 아침 인문학 하나님께를 들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잘 섬길게요. 0297님 믿지 않은 우리 최형진 남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9106 나를 전도한 김창수 안수집사님 사랑합니다. 2941 황순현 권사님 사랑합니다. 6506-5171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프닝 공유하시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즉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 복장 도착을 방지하는 구절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각기 다른 삶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하고 동성애를 막는 기능 역시 가능합니다. 이는 또한 트랜스젠더리즘도 금하는 구절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복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드러나는 차세대가 되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SNS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면 손꼽히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신빙성이 있겠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공부할 때 스스로 더 공부해야지 내용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또 인터넷 강의를 오래 들었다고 해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나의 것이 되지 않았죠. 익숙함을 이해로 착각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배운 내용 또 들은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것조차 내 것으로 만들려면 자신의 언어로 요약해야 하고요. 자꾸 질문을 던져서 뇌를 자극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적용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또 수많은 예배 자리에 나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또 하나님께 언제나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있는지 자꾸자꾸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등생이 되길 소망하면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윤상은의 음성으로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부천에서 한송도님께서요. 앱으로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갓모닝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늘도 정직과 겸손, 용서, 성실과 순종이 있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1281번님은요. 결혼 전에 섬겼던 예수 찬양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 찬양교회 위치가 어디일까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아픈 분들을 돌보는 치유사역을 하시고 또 사모님은 상담소를 하시면서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 찬양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사연을 읽으면서 적어주신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결혼 전에 섬겼던 교회를 또 모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 너무나 소중하고요. 우리 혜성교회 전진영 권사님, 또 광주 올리브교회 장보영 집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2648번님, 광주 미문교회 파이팅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오늘 응원의 메시지가 참 많네요. 우리 사랑하는 광주 미문교회 파이팅이고요. 7443번님, 갓모닝 반가운 아침입니다. 2학기 개학 또 새학기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발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또 하반기를 시작했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으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찬송이라고 보내셔서 다가오는 8월 27일 다음 주 목요일 옹기장이 또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 무엇보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과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현장에 오셔서 또 함께 필사하며 찬송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분들 많이 많이 사전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우리가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를 했잖아요. 이 필사를 하면서 받으셨던 은혜 후기들을 남겨주세요. 사전에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상품권 추첨으로 또 선물도 전해드리고 맛있는 메론박스도 선물로 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찬송가 콘서트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찬송이라고 두 글자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과 무대로 함께합니다.

네, 갓모닝 어제에 이어서 오늘 2026년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과 무대로 함께 했는데요.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옹기장의 찬양단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특강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필사의 감동을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지인들 또 가족들 교회 식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요. 찬송이라고 보내셔서 신청 링크 받으시고 또 꼭

사전 접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918번님 나윤선의 오직 주만이 찬양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과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0: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 제1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미국의 소설가 중에 오 헨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였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삼촌이 경영하는 약국에서 사환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국 사환 생활에 실증이 난 오 헨리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후 텍사스주를 전전하며 방랑 생활을 하다가 오스틴 은행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행 공금을

횡령하게 되었고 이 죄로 체포되어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자기 죄를 깨닫고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식사 때마다 후회하며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빵은 언제나 눈물에 젖어 있었고 그의 수프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 헨리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에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본명 대신 오 헨리라는 필명으로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일생 동안 200편이 넘는 참으로 주옥 같은 단편 소설을 남겨서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흘렸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오 헨리라는 사람을 거듭나게 했고 아름다운 작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란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권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죽이는 권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죽이는 권능이 있습니다. 먼저 남을 죽이는 권능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권능입니다. 사단의 권능이요 불신자의 권능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행사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지. 이에 반해 자기를 죽이는 권능은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권능이요 믿는 자의 권능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의 권능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죽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은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집 피우고 독선적이고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르고 믿지 않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도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는 과연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냉철하게 우리 자신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가리켜서 그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전인 성경 말씀이 절대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다 귀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의 말씀은 더 귀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책망하는 말씀이나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쓴 연애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를 가리켜 서신서 중에 여왕이라고까지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지은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이후 인류의 역사는 뺏고 빼앗기는 싸움의 역사로 점철되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는 요셉이 죽고 입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범죄한 인간

이 죽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에베소서는 흉악한 죄를 지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엔터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임.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 받았습. 그러게 우리는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일상적인 삶이 다 귀하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세상적인 가치 척도로는 우리의 가치를 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평가로는 우리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서울 명동인데 명동의 땅 한 평은 수억을 호가합니다. 그러니 온 천하 땅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 그래서 우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죄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죄 용서함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영어 단어를 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앞에 다시라는 말, 그런 의미에서 RE가 붙어 있어요. Recover, Reconciliation. 그래서 이 사랑의 서신인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후반부인 5장, 6장은 구원받은 세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쉽게 얘기하자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일에 바르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 한마디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흔히들 은혜스럽다고 얘기하게 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마냥 너그럽게 대해주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인물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아주 정결하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어.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함,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감격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배를 잘 드려야만 은혜가 넘치게 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주일 아침 겨우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적습니다. 그나마 몇 주씩 예배를 빠진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끼 식사만 하고서 힘있게 기쁜 마음으로 일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왜 망했어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국도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는 주체인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부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빗대어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얼마나 중요했든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 사이는 미스테리, 신비하다는 것. 여러분, 부부 사이는 둘만이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부부 사이가 미스테리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부간의 금술이 좋은 것이죠.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찌 갈등이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잦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 길을 살려줘야 자기 아내에게서 대접 못 받는 사람이 누구에게서 대접 받겠어요? 또한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야 돼.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고 아내에게 해준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것이지, 형편만 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 모처럼 식당에서 외식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돈 아끼지 말고 그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거 시켜야 돼. 그래봤자 한 그릇이잖아요. 아내가 가장 존중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 식당의 최고의 메뉴인 감동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때 부부 사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쓰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위인전에 나온 사람들 씁니다마는 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 부모죠. 부모님이 가장 존경이고 그 다음에 위인들 얘기가 아니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부모님께 효를 다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 부모님과 자식들은 서로 같이 사는 시간이 정말로 짧아요. 저의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다가 지금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얼굴 보는 것이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 좀 더 자상하게 잘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로 가르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

라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은 곧 직장 상사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윗사람을 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두려워하고 떨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 명령만 가지고도 직장 상사들을 존대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질서가 없고 흔들리는 것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또 이 일을 바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대해야 되고 어린 사람들은 나이든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 그래야 질서가 있고 바른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표상이 뭡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또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눈가림하여 사람만을 기쁘게 하지 말라. 눈가림하는 행위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셨어.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장 호되게 책망하셨던 것.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또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라는 말은 선한 뜻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정신전력 다해서 일을 하라는 것. 바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을 열심히 하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쁩니까? 감격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쁨이 없는 일은 주님께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에게 한 일이요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닌 억지로 한 일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누가 아신다는 것? 주님이 아신다는 것. 또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우리들은 심는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삶임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전들도 종과 마찬가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도 종처럼 살아라는 것. 겸손하고 성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것. 상전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갑질해서도 안 되고 윽박지르거나 공갈을 해서도 안 돼. 우리의 상전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그만 떠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강할수록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많이 가졌을수록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자신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이렇게 살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쓴 절대 긍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꼭 읽어야 할 성공 백서를 알 수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소책자예요. 그런데 저자는 27살에 세일즈맨이 된 후에 절대 긍정의 자세로 일을 했어요. 그 결과 그는 입사 6개월 만에 보험업계 명예의 전당인 MDRT 최연소 회원이 되었습니다. 부지점장 시절은 자신의 팀원 90% 이상을 억대 소득자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부자로 만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려면 초심, 열심, 뒷심, 삼심이 필요하다. 처음에 가졌던 각오와 자신감을 시간이 지나도록 잃지 않는 초심, 끈기 있게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을 유지하는 열심,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여 성과를 최대화하는 능력을 갖추는 뒷심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에너지는 무엇보다도 절대 긍정의 마인드에서 나온다. 모든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의 철학과 방법은 달라도 예외 없이 보통 사람들이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도 굴하지 않는 절대적인 긍정의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지뢰밭을 걸어도 산책길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오솔길을 걸어도 지뢰밭과 다름이 없어 늘 공경과 실패의 수렁을 헤매게 된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발버둥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환경을 초월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학자 마르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능성과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의 고달픈 인생도 행복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여행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보석처럼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하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죄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처럼 높여주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망, 불평, 다툼 그치시다. 억울하다, 손해보았다, 망했다 말하지 맙시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기적으로, 희망으로 넘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를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한다 합니다만 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 저희들이 받아서 누리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심정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드란. 혹시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앉으세요? 무너지면 어떡하지?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몸의 절반만 살짝 걸쳐 앉는 건 아니시겠죠? 아, 오늘은 갑자기 왜 의자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을 푹 맡기고 앉잖아요. 이 의자가 나를 받쳐줄 거라는 걸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 발은 여전히 바닥을 딛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맡길게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붙들고 있을게요. 이렇게 내 계획을 놓지 못하고 내 걱정도 놓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둔 답도 놓지 못하고 주님께 어설프게 기대려고 하니 오히려 더 힘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일부를 맡기라가 아니라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반쯤 기대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 삶의 무게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랑의 드란 출발하는 첫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